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9월 12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 영화의 트루이 목마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걱정을 자꾸 키워서 무겁게 이고 지고 다니는 사람과 걱정의 싹을 그때그때 잘라주는 사람과는 확실히 표정부터가 달라요. 즐거운 주말이니까요. 오늘 내일만큼은 걱정은 잊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근님께서요. 어젯밤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자고 나서 거실로 나왔다가 열어놓았던 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긴 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는 진정 가을이 오는가 봅니다. 콩을 깔고 처음 씁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은구님. 그래요. 그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네, 자고 나서 아유 아침 공기 쌀쌀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쌀쌀한 쓸쓸한 쌀쌀한 가을에 따뜻한 커피 괜찮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정호님, 소리사랑의 님에게 아 청해 주셨네요. 좋아요. 8940님, 김학래의 하늘이여 신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아침이네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정민님 사연이에요.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인천공항이요. 화물터미널. 손정민님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은 날씨가 이렇게 좀 찬바람 불어오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죠. 손정민님 역시 커피 한잔 드릴게요. 황용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남 금산이고 제 이름은 칠순이 막 지난 황용연입니다. 귀향해서 3년 차인데 자그마한 텃밭을 아내와 함께 잘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심은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현미님이 보내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향기나는 노래를 들으니 쑥쑥 고구마가 실하게 딸려 나오네요. 오, 현미님의 러브레터는 귀농살이 농부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힐링을 주고 있어요. 현미님 앞으로 10년 후까지도 우리 함께해요. 하트 뿅뿅뿅. 아니 아니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10년 네 좋아요.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10년이란 세월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황용연님 매일매일 텃밭 가꾸시면서 러브레터와 만나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내분도 지금 함께 듣고 계시나요? 네. 저는요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이종수님 신형원의 불씨 신청곡 주셨네요. 그리고 구창모의 외로워 외로워는

몸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나해철 시인의 오래되었네입니다. 오래되었네 꽃 곁에 선지, 오래되었네 물가에 앉은지, 오래되었네 산길 걸어 큰 집 간지, 오래되었네 여럿이서 국놀이 한지, 오래되었네 사랑해 사랑해 속삭여 본지, 오래되었네 툇마루에 앉아 한나절을 보낸지, 오래되었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다정하게 불러본지, 오래되었네 산 밑 집에서 들을 바라보며 잠든지, 오래되었네 고요히 있어본지, 오래되었네 고요히 고요히 앉아있어 본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나해철 시인의 오래되었네 함께 했는데요. 참 사는 게 바쁘다 바쁘다 말하지만 사실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을 때가 은근 많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도 우리는 자꾸만 미루고 미루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고요히 앉아 있어 본 지도 오래 되었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고요히 앉아 있어 본 지 오래되었네요. 저도 노래 들을까요? 9052님의 신청곡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이었고요. 임재성님, 윤명숙님 신청곡은 번님들의 다 가기 전에입니다. 두 곡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우남님께서요. 주말 부부이자 두 아이 아빠입니다. 언제 들어도 힐링되는 러브레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어폰을 꽂고 들으며 보고서를 씁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 외롭지만 러브레터 현미 누님 덕분에 외로운 마음도 위로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말 부부 특히 아빠들은 더 외로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래도 돌볼 아이들도 있고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래서 정신없어서 시간이 가는데 이렇게 아빠들은 외롭죠. 그래도 주말엔 만나는 거죠. 가족과 함께. 전우남님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1442님의 신청곡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준비했고요. 서정호님. 께서는 윤지영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청해 주셨어요. 윤지영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을 청해 주셨어요. 서정우님 듣고 계시죠? 오늘 들려드려요.

0: 제약을 찾아 항의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1부 끝곡입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같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곳곳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지금 돌발 상황으로 정체 길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더 가서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간 영향받아서 호법분기점부터 8km가량 정체가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재천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1차로 통행 어렵고요. 제천 분기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인터널 부근에도 사고 있는데요. 2차로에서 처리 중인데 7원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입구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인데요. 처리하면서 뒤쪽 2km 정도 정체 빚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버블검의 짝사랑 함께 들었어요. 버블검의 짝사랑. 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핫지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수면 건강식품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전화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꼼짝 않고 집에만 있다가 가을이 오니 너무 좋아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매일 하니까 우리 초코가 제일 신났네요. 어제는 공원 산책하다가 발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밤송이였어요. 발로 까보니까 귀여운 알밤이 두 개 들어 있었는데 청솔모한테 양보하고 왔답니다. 아, 이런 사연과 함께 이현실의 조용한 여자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진짜 산책하기 좋죠. 어떤 공원인지 모르겠지만요. 밤송이를 까는 재미도 느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 살기 좋은 계절이 가을이네요. 김영진님도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다가오는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친구랑 부산 가기로 했어요. 친구랑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다 잊고 살았네요. 그러다 이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옛날 얘기하다가 둘이서 옛날처럼 기차 타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도 신랑한테 통보했고 저도 통보해서 3박 4일에 휴가를 얻었답니다. 크크. 근데 벌써 올해가 부산국제영화제가 31회라네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친구랑 제가 좋아하는 이정희의 그대여 들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니, 야, 참, 3박 4일이요? 오, 참 잘하셨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살다 보면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7일부터 시작하던데 두 분 다시 옛날 추억 되새기면서 좋은 영화도 많이 보고요. 신나는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규님은요. 가을이 되면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저를 센치하게 만듭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자 추억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평소엔 잊고 있던 옛 추억들이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오니 말입니다. 저의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 오, 이문세의 소녀를 신청해 봅니다. 그 소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유, 김명규님, 제대로 가을 남자인데요. 아, 저 이런 남자분들의 이런 감성 좋아요. 아, 그냥 가을이 센치하면 센치한 그 기분에 푹 빠져보는 거죠. 아, 더울 땐 그냥 더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찬바람도 불어오고 하늘은 너무 높고 푸르고 흰 구름 두둥실 떠가는 거 보면 이 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김명규님.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권명진님 사연입니다. 시흥에 사는 딸네 집에 손녀 보러 갑니다. 요즘 옹알이를 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사위가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직접 안아볼 생각에 남편도 저도 너무 신납니다. 그저께 미리 손녀 옷과 모자도 샀는데 입혀볼 생각에 제가 더 설레네요. 운전하는 남편이 더 신나게 남편이 좋아하는 송대관의 유행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쁠까요. 아니 진짜 아니 가서 막상 안아보고 만져보고 아유, 냄새 맡고 이것도 조심한 보러 가는 지금 이 순간 설레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하죠. 아유 좀 앵두 같은 입술로 옹알이를 하면 진짜 심장이 녹아내리죠.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알아보려나요 아가가. 아무튼 상상만 해도 저까지 행복해지는데요. 아기들은 진짜 천사 같아요. 이 춘성님은요 6년 된 중고 트럭을 사서 집사람이랑 뻥튀기 장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13년입니다. 비 오는 날만 빼고 사시사철 함께한 트럭인데 이제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19년이나 되었으니 오래 견딘 것이 대견하고 섭섭하네요. 다시 중고 트럭을 고르긴 했는데 첫정이 든 이 트럭만큼 애정이 가지는 않네요. 주현미님의 첫정 신청합니다. 아, 이춘성님. 아니, 근데 이 물건들, 특히 차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 너무 오래 타, 저도 차를 오래 타거든요. 근데 이춘성님도 13년 동안 늘 함께 다녔으니까 그 트럭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춘성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정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정 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에이그 참. 안호기님은요 90세 노모를 4년째 모시고 있는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보다 아내가 넓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기에 아내에게 주고 싶은 노래 선물을 신청합니다. 저의 신청곡은 추가열의 호강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 그래요.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아내분의 수고를 이렇게 다 알아주시고 고마워하는 남편의 모습 참 바람직하네요. 어머님도 자식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훨씬 든든하고 좋으실 건데요. 어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정희님 사연이에요. 처녀 시절부터 줄곧 단발머리를 구수했던 저였지만 이제 50이 되니까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고 머리 말리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짧게 커트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가수 김연자 닮았다고 깔깔댔어요. 저는 탤런트 고준희 스타일로 커트했는데 아무래도 얼굴살을 더 빼야겠어요. 그렇다고 김연자님 얼굴에 살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삐지시

꽃변화 김연자님의 밤열차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 연예인을 많이 아시나 봐요. 이렇게 딱 연상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김연자 씨 직접 보면요 진짜 얼굴 아주 작아요. 아이 참 긴 머리. 아 여자들 이 참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냥 짧게 커트를 하고 싶은데 에휴 네 어떤 스타일이든 내가 손질하기 나름이니까요. 누구 스타일도 아니고 한정희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흥겹게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임정국님 사연입니다. 토요일에 동생들과 벌초 갑니다. 요즘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다면서 아내가 검은색 옷은 입지 말라고 뉴스에서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검은색 옷 입고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벌초하러 가는 날이 우리 삼형제가 함께 차 타고 오순도순 속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하고 우애를 다지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로움입니다. 동생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박일남의 고향 들려주면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 묘소에 벌초하러 삼형제가 우애 좋게 가시는 모습 부모님도 참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말벌 조심하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전익수님은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 어릴 때부터 이맘때쯤이면 흑당콩을 삶아서 먹었는데 어제 시장을 지나다가

흑당콩을 파는 것을 보고 냉큼 사왔습니다. 아내한테 삶아달라고 부탁하니 싫은 내색 안 하고 땅콩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 한 숟가락 넣고 지금 삶고 있네요. 삶은 땅콩 먹을 생각에 벌써 침이 고입니다. 수고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 부탁합니다. 진짜 가을은 확실히 수확의 계절이고 모든 만물 곡식들 그런가 봐요. 이 삶은 땅콩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제 먹을 것 풍년입니다. 오늘은 또 삶은 땅콩이네요. 흑땅콩이니까 깨끗하게 잘 씻는 게 중요한데 말하다 보니까 저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아내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두 분이 함께 맛있게 드세요. 문자 9088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갑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실향민이셨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유난히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시는지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실 때면 조용히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때 자주 부르시던 노래가 바로 황성애터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산소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음속으로 이 노래도 함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나마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실향민으로 평생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셨던 할아버님이신데요. 아마 지금은 보고픈 가족들 만나서 함께 계실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셨던 황성애터, 오늘은 조용필 씨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주현미의 러브레터 9월 12일 토요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김수희의 화등 함께 들을게요. 따뜻한 사연과 다정한 노래들 함께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죠. 내일도 정이 오고 가는 러브레터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에서 홍제램프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성산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곳곳에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정안휴게소 부근입니다.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제천터널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 제천 분기점부터 7km 정도 정체가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오창 분기점 부근이고요.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오창 나들목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인 분기점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7원 분기점부터 8km 정도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918님이 주셨습니다. 주말에는 집학 말투도 여유로워서 제 마음도 느긋해지네요. 좋은 주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평일에는 제가 누구한테 뭐 쫓기는 듯 진행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건 저기 듣는 사람 기분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지금도 빠른가? 내 마음이 느긋하니까 다 좋게 들리는 거지요. 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좋은 아침입니다가 있던데 이 말은 진심, 팩트죠. 좋은 주말입니다. 자,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가 봐요. 예, 이 급한 거를 좀 더 다운시키면서 가야 될 텐데 오늘 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람블피쉬의 노래입니다. 그대 내

0: 박명수의 라디오쇼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이제 가을이 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 지금 여름옷들 세일 많이 할 텐데, 이때 좀 챙겨놔야 되는데, 그죠? 좀 챙겨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쇼핑 계획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또 돈 들어갈 일이 꽤 있어요. 그죠? 예. 아껴야 되나? 세일 많이 하면 또 사야 되나?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세일하면 한두 벌 사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니까 느긋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되어야죠.
2: 하모니 렌트.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안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서지윤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초딩 아들한테 집학 영상 보여주며 삼행시 조기 교육시키는 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북아메리카 오행시 추천드립니다.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예, 볼륨을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면 재미가.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이게, 아, 35년 된, 예, 어떤 한 늙은 연기자의, 예, 복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 님이 주셨어요. 책상 정리하다가 무한도전 달력을 3개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쥐팍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라디오쇼 주인장 자리 지켜주세요. 아, 건강관리가 너무 잘 돼도 인기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저는 나갑니다. 예,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과 함께 감을 잃지 않도록 생방송을, 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이하나님이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라디오쇼 대문에 있는 집합 꽃무늬 셔츠 그거 입고 출근해도 될까요? 되지요. 됩니다. 예, 무슨 상관입니까? 어울리면 뭐든지 입으셔도 되는데, 지금 박명수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온화해 보이냐. 싸다운 면이 전혀 없는데 사람이 잘 늙었네. 그죠? 좀 잘 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되게 잘 늙었네. 예, 나 더 잘 늙어야지. 계속 늙어야지. 예, 3895님이 주셨습니다. 재수생인데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요즘 자꾸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집학삼촌,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가 계속 연속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를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사람들 보고 나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포기하더라도 그걸 보고 나도 포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1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지만 주위에 또 나자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 같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합격이라는 기쁨이 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라. 4758님, 이모부 생일잔치 가는 길에 가족들 다 같이 라디오쇼 듣고 있습니다. 아빠가 택시 일 하시는데 평소에도 라디오쇼는 꼭 들으신다면서 반가워하시네요. 예, 우리 정현기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현기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회사 택시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 타보면은 어떤 그 좀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클래식이라 그 클래식을 좀 많이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회사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좀 몰래 틀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생각해 본다고 하셨었어요. 예, 제 박명수의 라디오쇼 KBS 쿨 FM 더 많은 애청 부탁드리면서 윤종신이 부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357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딸이 매일 헬스장에 가서 2시간씩 운동하고 오거든요. 특별히 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예, 정말 단 1kg도 빠지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몰래 뭐 주워 먹는 거지. 100%지, 100%.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게 없는데, 들어가게 없는데, 예,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풋이 많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집니까? 말이 안 되죠. 몰래 먹는 거죠. 이건 조사해보세요. 예. 35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년 전 첫사랑이 인별그램으로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황이 궁금하긴 한데 수락할까요 말까요? 20년 전 첫사랑이 지금 만나면 그 느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도 예전에 차에서 버스 타고 가다 봤는데 아유, 야, 내가 생각했던 걔가 아니에요. 예, 걔가 옛날에 키가 되게 컸거든요. 어린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더니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막 예뻐. 키가 그대로야. 나만 컸어. 그래서 모른 채 했어요. 예. 아무튼 뭐 키가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 그 추억은 그냥 간직하는 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만나보세요. 예. 그런 과거의 그 고통, 실망할 수 있는, 실망했는데도 실망해서 느끼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면 만나세요. 예. 아, 9867님, 저희 가족은 생일이 딱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남편, 저 그리고 딸내미 순이에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한 번에 모아서 축하할까요? 그래도 따로 챙겨줄까요? 아, 그걸 뭘 또 따로 해. 한 번에 그냥 퉁쳐요, 퉁쳐. 추석이면 추석에 맞게 퉁쳐. 그냥 추석에 명절, 생일 다 모아서 한 번에 퉁쳐. 그걸 막 얼마나 시간 낭비야 그게. 아유, 생일 또 언제부터 챙겼다고. 아유.

저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또 예민한 나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챙겨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483님이 주셨습니다. 처갓집이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금오도인데 얼마 전에 박명수 씨가 여수 다녀가셨더라고요. 지금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중인데 박명수 씨 기운 받아서 성공적으로 끝나길 기원합니다. 예, 저 또 할명수를 통해서 여수에 또 갔다 왔거든요. 예, 아,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예, 제가 또 섬 박람회, 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섬들이 하나하나 또 찾아서, 예, 방문해 보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해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우리나라 안에서의 아름다움도 한번 만끽해 보세요. 예, 여수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입니다. 여수 밤바다.

박경민님이 주셨습니다. 거제 주민입니다. 바다 보러 가고 싶은데 가까운 거제 바다를 갈까요? 동해 바다 보러 강원도까지 갈까요? 아니, 바다를 앞에 두고 어딜 바다 보러 가요? 예, 거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예, 그죠? 아, 이 거제에 좀 그 좀 저 수해로 인해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빨리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바라고요. 예, 좀 기운들 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거제에 계세요. 9417님, 예, 친구 소개팅 자리에 대신 나갔다가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애프터 신청했는데 그녀가 오케이 해줬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될 사람은 된다니까. 이게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야, 축하합니다. 예, 앞으로 잘 좀, 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길 바랄게요.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입니다. 큐피드.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자,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수기님이 주셨습니다. 둘레길 산책 중인데 앞서 가던 사람이 라디오쇼 스피커로 듣고 있길래 제 건 끄고 함께 보풍 맞춰 걷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좋네요. 그 동네 땅값 모르겠네. 기분이 좋은데? 예, 좋아요. 예. 근데 아저씨들이 가끔 자전거 타고 자전거에다가 라디오 달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가는 거 보면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자전거 타고 금방 지나가니까 그냥 뭐 저 아저씨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예. 남들한테만 피해를 안 준다면 저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마나70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법무관으로 입대해 39개월 복무 마치고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탈모가 와서 머리 숱이 많이 줄었네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쓰려요. 아들 데리고 힐링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예, 복무를 또 마치고 제대를 했으니까 홀가분하겠네요. 예, 그죠? 뭐 일이라는 게 다 스트레스의 덩어리죠. 예. 탈모는 스트레스도 좀 가장 큰 영향이 있겠지만 유전적으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나 아니면 주위에 지금 그런 분들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고 예, 또 약 드시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젊은 나이부터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탈모는 빠진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는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 노화가 되니까 예, 늙으니까 예, 좀 듣기 좀 그렇지만 머리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예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0411님 주셨습니다. 초삼 아이가 갑자기 예중을 가고 싶대요.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집하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 초3이면 늦지 않았죠.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를 봐야죠. 재능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일단은 한번 시켜보세요. 예, 초3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보고 뭐 댄스도 시켜보고 음악도 뭐 피아노나 악기도 시켜보고 미술도 좀 해보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쭉 같이 한번씩 맛을 보다가 이쪽이 더 재밌다, 이쪽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 그쪽으로 밀어주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열심히 돈 버셔야 될 거래요. 예. 자, 048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포도 농장 운영합니다. 포도 따고 포장해서 로컬 마켓 보내고 다시 따고 싸고 보내고 주말에도 너무 바빠서 쉬러 내려온 딸내미 3일 내내 일 시키고 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뭘 또 미안해. 다 물려줄 건데. 나한테 다 갔다. 아이고. 예, 아무튼 뭐, 저 가족끼리 또 이렇게 어선도선, 예, 이렇게 좀 농사 짓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농사가 잘 됐나 모르겠어요. 올해 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수확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어요. 구지연님 주셨습니다. 몸치 탈출하려고 댄스학원 결제했는데 3일 가고 건졌습니다. 저 빼고 다 잘 추더라고요. 아니 뭐 다 잘 추면은 다 아이키하고 뭐 가비하게요. 예, 못 추고 또 못 춘 대신에 또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뭐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시면 되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 좀 더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 자기가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행복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술 쪽은 계단식으로 팍팍 늘거든요. 그래서 좀 하시다 보면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스타의 노래입니다. 나 혼자.

6826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랑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야, 여기는 경북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입니다. 명수님, 구미는 안 오시나요? 실물 뵙고 싶습니다. 어, 그래요? 이거 좀 한번 갈까? 구미가 땡기는데? 한번 가? 알았습니다. 구미 행사 빨리 좀 잡아볼게요. 구미가 땡기네요. 가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 뷰티풀이죠? 나인 뷰티풀, 구미가. 그죠? 나인 뷰티풀. 아지님이 주셨습니다. 호주의 청자입니다. 여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이라 쌀쌀해요. 경량 패딩 입고 다닌답니다. 쥐파, 호주도 한번 놀러 오세요. 잠깐만요. 구미는 구미가 땡기고, 호주는, 아, 이게 정말 가고 싶은데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좀 입금되는 대로 갈게요. 예, 기다리세요. 김다온님이 주셨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인형 탈 알바 중인데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8kg나 빠졌습니다. 돈도 벌고 다이어트도 하고 최고의 알바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저 인형 탈 쓰고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게, 아유, 그게 8kg가 그게 수분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다, 걱정이야. 진짜 탈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몇 번 벌려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진짜. 예, 좀 시원한 물 드시면서, 예, 관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노래 듣죠. 소코도모의 노래입니다. 회전목마.

0: 자, 이쯤에서 주문의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누구 먼저 할 거야?
2: 아빠 사랑해요.
1: 잠깐만.
2: 수야. 아, 땡입니까 아버지?
1: 수야.
0: 다시 한번 가볼게요.
1: 규.
2: 오, 죄송해요.
3: 어, 잘 괜찮다.
0: 흰둥이요.
3: 아, 이건 몰랐어요. 아, 어, 실패.
4: 냉철해.
0: 냉철해. 아빠 냉철해. 자, 얼마 전 라디오쇼에 출연한 우리 귀여운 키키의 수희 양이 선보인 개인기인데 어떤 캐릭터를 따라하는 걸까요? 1번 짱구, 2번 맹구, 3번 철수, 4번 명구. 예, 짱구, 맹구, 철수, 명구. 예,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노래입니다. Love, Love, Love.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장생.

0: 아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요, 1번 짱구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키키의 노래, 우리 귀여운 우리 딸내미들 키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워졌지만 오전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인데요. 동구령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합니다. 뒤쪽 1km 정도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1터널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 1대 1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답답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석계 정류장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하면서 양산 나들목 일대 5km 정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 부근 정체가 여전합니다. 북천안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40km 넘게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서울 시내 안쪽 강변북도 구리 방향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이천입니다. 요즘이 빨간 사과, 이 홍로가 딱 제철인 계절이죠. 붉은 이슬이라는 아주 시적인 이름을 가진 이 사과요. 이름처럼 껍질이 빨갛고 윤기가 납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공주한테 홍로를 건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금방 사라지는 건 아침 이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름 끝 가을이 오는 문턱에 잠깐 만날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고 귀하죠. 마트 매대나 시장 좌판에 이 빨간 사과가 부쩍 많이 보인다 하면 아 가을이 왔구나 해도 됩니다. 홍로가 이슬을 맞으면서 나날이 붉어지면 가을이고 과육의 단맛이 배면 가을이고 길가 풀잎에서 윤기가 사라지면 가을이고 딱히 갈 데는 없는데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면 아 역시 가을이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0: 오늘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첫 곡은요. 7656님, 6427님, 또 김연아 씨가 청하셨군요. 마룬5의 슈가였습니다. 이 애덤 리바인의 꿀 떨어지는 가성, 그리고 아주 펑키한 비트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노래죠. 듣고만 있어도 혈당이 좀 치솟는 느낌? 자기야, 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해. 나 좀 달콤하게 해줘. 이런 달콤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가을 사과 얘기를 했는데요. 김미숙 씨가 주말에 출첵합니다. 여름 내내 된장국을 안 했어요. 더워서 가스레인지가 휴가였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거지 된장국 끓였어요.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가을이 오고 있는 걸 실감하네요. 오, 진짜 된장국에서도 가을을 느끼는군요. 이윤순 씨, 백디, 남편이 벌초하러 시골 갔어요. 라디오 볼륨 크게 올리고 대청소 중입니다. 혼자 있으니 좋아요. 어떤 노래가 나와도 좋아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유, 이윤순 씨도 가을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사과 얘기를 했는데요. 사과가 뭐 다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이 해도 알고 먹는 맛은 좀 달라요. 제철 과일 챙겨 먹고 밖에 나가서 제철 공기 느끼고 내 피부로 계절 변화를 느끼고 이것도 뭐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못했던 이 야외 활동하면서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DJ 천이는 오늘도 좋은 노래로 함께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겠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임백천의 백뮤직 1부입니다. 쉐릴 린의 Got to be Real.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디스코 가수인데요. 이 Got to be Real을 노래하면서 디스코의 여왕으로 떠올랐습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진짜 감정을 믿어. 지금 느껴지는 그 진심에 온몸을 던지라고 하는 쉐릴 린의 노래. 이어서 미국의 듀엣이죠. 호레노츠의 Private Eyes였습니다. 사립 탐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Private Eyes. 이 노래에서는 그 연인의 집요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너 내 눈 피할 수 없어. 널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속일 생각 말고 진실되게 행동해.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세림 씨, 아빠랑 둘이서 근처로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아빠가 너 취업하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냐? 이러시네요. 맞는 말인데 섭섭해요. 아유, 세림 씨,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는 세림 씨 편입니다. 그리고 세림 씨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사람 누구? 아빠죠. 아빠 말 섭섭해하지 마세요. 한숙경 씨, 백디, 저 어제 태백 협곡 관광열차 타고 왔어요. 탄광촌도 둘러서 석탄 캐는 굴속까지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 때 어르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죠, 숙경 씨.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DJ 천이가 참 꼰대 같은 얘기 많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맞는 말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모두 DJ 천이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1390님이 소중한 그녀가 참 좋아하는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 들려주세요. 완곡은 아니더라도 꼭 부탁합니다. 왜요? 왜 완곡을 안 들어야 돼요? 완곡 들어야죠. 이 노래는 후주까지 들어야 이거 제 맛입니다. 우리 1390님 외에도 6129님 또 권현만 씨, 강영실 씨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중장년들한테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불멸의 명곡이죠. 질리지도 않죠.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실제 호텔일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에서는 화려하고 달콤해서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어떤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Eagles, Hotel California.

이 플라멩코 스타일의 속주, 아 기타 연주 좋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에 이어진 이탈리아 가수죠. 도미니코 모드뉴의 노래를 세계적인 집시 밴드 집시 킹스가 본인들의 색깔로 리메이크했습니다. 볼라레 듣고 왔어요. 이탈리아 말이죠. 볼라레, 날다, 날아오르다. 그러니까 세상 시름을 잊고 음악과 사랑에 취해서 자유롭게 날아보자. 그런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부에는 문자나 콩으로는 담지 못한 얘기를 긴 사연으로 만나는 코너가 있어요. 이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까지 더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사연 쓰고 더블 갑니다. 자, 오늘 김태경 씨 사연 소개합니다.

저희 엄마한테는요 일명 음식은 내가 병이 있으세요. 원인은 음식 솜씨에 비해 자신감이 너무 비대하다는 거고요. 증상으로는 남이 만든 음식을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갈비찜을 하시고는 이거 내가 양념 다 했다. 어? 나 말이야 시판 양념 안 쓰는 거 알지? 그리고 사 먹는 거는 맛없어. 모임에서 갈비찜 먹으러 갔는데 아우 너무 질겨서 씹지도 못하고 삼켰다니까. 간장게장을 하셨길래 주문하신 거예요? 물으면 내가 언제 사 먹는 거 봤냐? 나 게장 안 사 먹는다. 저번에 새로 생긴 맛집이라고 해서 갔더만 아우 냄새 나서 못 먹겠어. 게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담근 게장은요 솔직히 생간장을 들이부은 것처럼 짠맛밖에 안 났어요. 얼마 전에는 장어국을 한솥 끓이셨더라고요. 아유 장어국 먹으러 갔더니 아 비려서 한 입도 못 먹고 왔다. 그래서 내가 끓였다 하시는데 그날 저희 집은 물론이고 바깥에 복도까지 비린내가 났거든요. 엄마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음식 내가 병은 개선될 줄을 모르고 저희 가족은 항상 외식에 목말라 했죠. 근데 오늘은 또 콩국수를 하셨어요. 아유 시장 갔다가

콩국수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아 이게 무슨 두유 찌꺼기도 아니고 아 그런 거를 콩국수라고 팔고 차. 그래서 이거 내가 했다. 콩도 직접 샀고 내가 푹 삶아서 갈았거든. 얼마나 고소한지 아냐? 이게 콩국수지. 하지만 콩국수도 엄마의 호언장담하고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국물에서 풋내가 나고요. 콩이 제대로 안 갈려서 입안에서 계속 뭐가 걸려요. 그래도 묵묵히 먹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놓는 거예요. 당신 대체 어떤 식당 간 거야? 어? 아니 이상한 데만 골라다녀? 이것보다 맛없는 집이 있다고? 아니 마트에서 콩국물 사다가 그냥 대충 부어 먹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아빠 앞에 있던 콩국수 그릇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들어서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당신 앞으로 내가 한 거 먹을 생각하지 마. 앞으로 국물도 없으니까 굶든 사먹든 알아세. 저는 숨죽인 채 콩국수를 꼭꼭 씹어먹었죠. 그 순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빠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위로 올라가는 걸요. 분명 혼났는데 얼굴은 승자의 표정이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 엄마 음식 안 먹어도 되는 아빠는 정말 좋겠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요. 저 진심으로 아빠가 부러웠습니다.

사연 쓰고 답을 갑니다. 사연에 의해서 노래 들었는데요. 셀프 칭찬이 넘치는 자화자찬송입니다. 우리 태경 씨 어머니 주제가 같다고 하면 좀 화내실 것 같은데요. 언제나 당당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싱어송라이터 메간 트레이너의 미투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 섹시한 사람 누굴까? 어? 거울 속에 서 있는 나잖아. 이러니 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라도 내가 부러웠을 거야. 나도 나처럼 되고 싶을 거야. 미투. 이런 자뻑송입니다. 아버지가 총대 메고 음식 독립 선언을 하셨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아마 금방 백기 들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 손이 많이 가는 고난이도의 요리는 사 먹는 걸로 하고요. 주식은 집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좀 타협을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가족회의 소집하세요. 사연 주신 우리 태경 씨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DJ 천이가 보냈다고? 야, 이렇게 맛없는 치킨이 어딨냐? 내가 튀겨볼게. 이러진 않겠죠. 어머니랑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맥주도 한잔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 남기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4155님 또 최덕자 씨가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FR 데이비드의 Words. 튀니지 출신의 프랑스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이 음악이 내 마음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죠.

FR 데이비드의 워즈에 이어진 아바의 맘마미아였습니다. 4283님 김지은씨가 청하셨죠. 4283님이 청소 다 해놨더니 53살 남편 27살 딸이 또 어질러놨네요. 청소하고 5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나는 노래 들어주세요. 아바 맘마미아 하셨어요. 맘마미아는 이탈리아 말인데 감탄사입니다. 마압소사, 어머나, 아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움이나 흥분,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맘마미아 여기 해당되네요. 그죠? 53살 남편 27살 딸이 어질러 놓은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청소해놓고. 그죠? 가사가요, 나쁜 연인한테 자꾸 넘어가는 속 터지는 사랑 이야기예요. 이 남자 정말 끊어내야 되는데 아휴 또 빠져버렸네, 어떻게 널 거부하냐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결성된 미국 밴드 중에 Boys Like Girls가 있습니다. The Great Escape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청춘 영화 OST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는 순간을 The Great Escape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 우린 멋지게 탈출할 거야. 인생을 바꿀 거라고. 우리 이제 자유야. 우리나라에서는 그 드라마나 뭐 예능, 스포츠 중계, 광고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는 곡입니다. Boys Like Girls, The Great Escape.

0: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에 이어진 미국 밴드예요. Jimmy Eat World의 The Middl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 여정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다 괜찮을 겁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1부 끝곡은요 영화음악에 강했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캐니 로긴스의 음악 Meet Me Halfway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비빔밥 코너에서 다시 만나죠.
1: I'll be cool.

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이고요. 동고령 부근으로 두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5km 더 지난 지점 성산 2터널 입구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1차로만 이용해 지나고 있어서 뒤쪽으로 4km 정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지수 부근 갓길에도 화물차 사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영덕 나들목 부근입니다. 사고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축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2km 정도 밀리고요. 남이천 나들목에서도 조금 전 사고 났는데요.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아직 남이천 나들목 일대 2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토요일 인백천의 백미직 2부 출발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 해드리겠습니다. 인백천의 백미직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영국 밴드예요.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였어요. 당신은 승객이 아니라 인생의 운전자고요. 당신은 우주 그 자체라고요. 못할 일이 없어요. 상상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요. 이렇게 기운 내라고 등 떠밀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양미순 씨가 음악 좋아요. 볼륨 최대로 올리고 흠뻑 빠져봅니다. 백디 감사하셨네요.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순 씨. 김태영 씨도 음악 듣고 계시는군요.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듣다가 집에서 들으니까 음악 참 좋네요. 여기 1층 아파트라서 넓은 정원이 앞마당이에요. 경치 좋은 카페 찾아가지 않아도 살랑살랑 바람 들어오고 편안하네요. 어우, 좋은데 계시네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죠. 네, 제일 안전하고, 그죠?

0: 인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 지정 메뉴가 있어요. 비빔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배달합니다. 신청곡 잔칫날이고요. 귀로 즐기는 음악 비빔밥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먼저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다양하게 준비됐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일양약품.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비빔밥 좋아하시죠? 비빔밥의 매력은 뭐다? 한 술 뜰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숟가락엔 나물이 많이 딸려오고요. 어떤 숟가락엔 고기가 걸리고. 이 시간도 그래요. 한 곡 한 곡 느낌이 다 다른 노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장르도 다르고 연식도 다른 노래 세 곡이 한 팀이 되는 시간이죠. 공통점은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입니다. 누구의 신청곡이 또 누구의 취향이 오늘 그릇에 담길지 기대하면서 첫 번째 노래부터 만나보죠. 1302님, 백디 4년 청취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요. 굼벵이 댄스밴드의 Son of Jamaica 들려주세요. 꾸벅. 네. 1302님, 김남석씨, 오세욱씨, 김순옥씨, 최연재씨도 이 노래 청하셨어요. Son of Jamaica라는 노래죠. 굼벵이 댄스밴드 하면 우리나라 밴드 같고 굼베이 댄스밴드 하면은 자메이카 현지 밴드 같죠. 굼베이는 카리브의 어떤 섬에 있는 작은 그 만의 이름인데요. 사실 독일 그룹이에요. 굼베이 댄스밴드. 독일 가수였던 올리버 벤트라는 사람이 이 카리브의 세인트루시아라는 섬에서 몇 년을 삽니다. 거기 사는 동안 그 현지의 음악과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돌아와서 팀을 만들죠. 바로 굼베이 댄스 밴드예요. 자메이카의 태양 그리고 푸른 바닷빛을 닮은 나의 연인 말라이카. 우린 서로 사랑했고 진실했죠. 난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의 사랑 말라이카에게로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9906님 소개해 주세요. 빌리지 피플 인 더 네이비 하셨죠. 해군에 입대하면 바다를 누비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멋진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오라고 부추기는 노래예요. 당시 실제로 미 해군이 이 노래를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군함도 통째로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반대에 부딪히죠. 결국 해군 홍보송으로 사용되진 못하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뮤직비디오만 남은 거죠. 휴양지를 찾아서 자메이카로, 해군이 돼서 바다로,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를 찾아 항해를 시작합니다. 행선지는 서쪽입니다. 9378님 김기창씨가 청하신 패셔보이스의 Go West예요. 이 Go West는 빌리지 피플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이 흥 넘치는 노래를 패셔보이스가 전자음악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행진곡 느낌으로 웅장하게 바꾼 거예요. Go West 하니까 최근에 천만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도 떠오르는군요. 오디세우스도 영화 마지막에서요, 원작하고는 다르게 왕좌를 차지하지 않고 부인하고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이 노래에서는 편견 없고 자유로운 곳에 가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런 의미입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 Son of Jamaica, Village People in the Navy, Pesha Boys, Go West.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는요 비빔밥 코너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듣고 왔죠. 굼베이 댄스 밴드, Son of Jamaica, Village People, In the Navy, Pet Shop Boys, Go West였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비빔밥집 10군데 가면 맛이 10가지죠. 같은 재료를 써도 맛이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조합으로 듣고 있어요. 평일에 일하시느라고 방송을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을 공략해서 미리 신청곡 보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비빔밥 재료로 써주세요 하고 주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넓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에요. 고우웨스트의 여운을 이어받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힘들면 전화해 이런 노래예요. 0721님 찰리 푸스의 노래 아무 노래나 듣고 싶어요 하셔서 One Call Away 준비합니다. 김재영씨 0721님이 청하셨어요. 널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슈퍼맨도 날 따라올 수 없을걸. 이렇게 큰소리 땅땅 치는 노래예요. 찰리 푸스는 노래는 물론이고 뭐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혼자 다 하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뭐 이 정도 능력자면 큰소리 칠만하죠. 이어지는 노래는 얼마 전에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영국의 얼터너티브 팝 듀엣 혼내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BTS의 RM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었죠. 전혜란 씨가 혼내의 Warm on a Cold Night을 청하셨어요. Warm on a Cold Night.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에 깔려서 널리 알려집니다. 혼내, 가수 이름이 혼내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당신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추운 밤에 날 따뜻하게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러브송입니다. 자, 사랑 노래 한 곡 더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최고의 멜로디 메이커 중에 하나죠. 에드 시런의 노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드 시런도 BTS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곡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한 노래 중에 하나죠. Permission to Dance. 여기 공동 작곡가로 에드 시런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재영 씨, 최윤수 씨, 마채정 씨가 에드 시런의 Perfect를 청하셨어요. 당시 여자친구한테 바치는 노래였어요. 자기야, 난 내 눈을 믿어. 난 천사를 만났어. 오늘 밤 당신은 Perfect. 완벽하게 아름다워. 이 노래의 대상이었던 여인하고는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인이죠. 찰리 푸스, One Call Away, 혼내, Warm on a Cold Night, Ed Sheeran, Perfect.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Ed Sheeran, Perfect. 혼내, Warm on a Cold Night. Charlie Puth, One Call Away였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 비빔밥 코너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윤영희 씨군요. 올리비아 뉴튼 존, Let Me Be There. 언젠간 들려주시겠죠. 이렇게 부담 없이 청하셨네요. 윤영희 씨도 또 손은희 씨도 청하셨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초기 노래죠. 컨트리풍의 풋풋한 올리비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노래로 이제 서서히 팝의 요정으로 등극하게 되죠. 밤에도 아침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이어서 3606님, 용인에서 굴삭기 운전하는 정윤창입니다. 점심 먹었더니 노고원에서 신나는 곡 듣고 싶어요. CCR Hey Tonight. 네, 포클레인 하시는구나. 큰 거요. 군더더기 없고 시원시원한 노래죠. 이 리더 존 포거티가 거친 목소리로 외쳐요. 야, 오늘 밤이야. 다들 준비해. 다 입고 놀아보자고 하는 노래예요. 이재은 씨, 사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집도 사고 차도 샀다는데 저는 1억 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성실히가 답인 것 같아요. 천천히 욕심 없이 나답게 살기 위해 다시 파이팅 하면서 리너드 스키너드의 심플맨 부탁해요 하셨어요. 이재은 씨 외에도 6504님도 청하셨죠. CCR이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쭉 달린다면 이 레너드 스키너드의 이 노래는 세상의 소음을 눌러주는 노래예요. 가사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들려주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네 속도대로 살아라. 돈과 부를 지나치게 쫓지 말고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 되렴. 그러니까 현실에서 들으면 어머니의 흔한 인생 잔소리인데 기타 사운드에 얹어서 들으면 가슴에 콕 박힙니다. 그래서 참 음악이 신기하고 대단하죠. 자, 노래 세 곡 이어듣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Let Me Be There,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Hey Tonight, Leonard Skinner, Simple Man.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5: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오늘 끝곡은 이민석 씨, 이동훈 씨가 청하신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예요. 잊어야 하는데 당신의 그 아련한 푸른 눈이 자꾸 내 마음에 남아요. 자, 인백션의 백뮤직 내일 12시인데요. 제가 먼저 오겠습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의 날씨를 보이면서 이번 주말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는데요. 오전 내내 이어졌던 정체는 여전히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귀경 정체도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함안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양양나들목 진입내부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남이분기점부터 정체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산본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2951님께서요. 요즘 우리 쌍둥이 손녀들이 너무 예뻐요. 양팔에 한 명씩 안고 행복해하는 중입니다. 요즘 한창 옹알이 중이에요 하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양손에 손녀 한 명씩 안고 계시네요. 아유, 저만 보는 게 진짜 아쉬울 정도로 우리 아가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손녀들이 요즘 옹알이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천사의 노랫소리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보다 더 듣기 좋죠. 아, 이제 좀 있으면은 엄마, 아빠, 하미, 하부지 뭐 이렇게 부를 텐데요.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때마다 종종 손녀들 소식 좀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은가은 박현호의 사랑해 사랑해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가은이에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우리 쌍둥이 손녀들을 안고 계신 2951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가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양손에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텐데 지금 손주들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반짝이 분들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힘들고 주말마다 온다 그러면 아유 너무너무 반갑다가도 며칠 놀다 가면 아유 힘들어 언제가 아유 근데 진짜 이 아가들은 사랑입니다. 0489님께서 맞아요. 아기들의 옹알이는 천사의 노랫소리죠. 요즘 우리 7살 딸은 노래만 들어서 부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작사 작곡 편곡 다 하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맞아요. 그쯤 되면 한 6살, 7살 그쯤 되면 이제 노래 만든다면서요. 무슨 노래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든다던데. 그런 거 녹음해놔가지고 나중에 들려주면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뭐 언제 부를지를 모르니까. 1233님께서 우리 아이 옹알이 할 때 찍어놨던 영상을 아직도 다시 봐요. 지금도 예쁜데. 그때 그 시절로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영원히는 말고 딱 한 번만요. 힘들었던 기억도 함께 나시나 봐요. 지금 저희 딸이 딱 옹알이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얼마나 이뻐요. 진짜 아빠 엄마 한 소리만 했으면 좋겠고 아바바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면 뭐라고?

오, 그랬어 하면서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 얼마나 이쁩니까? 많이 많이 눈에도 담아두고요. 뭐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에 담아두느라고 눈에 잘 못 담아두는데 우리가 기억으로 또 많이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이에요. 주말 방송 안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롯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자분들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부 노래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김은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다니던 동네 세탁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세탁소를 이용했었는데요. 제 청바지 수선을 맡기면서 지금의 세탁소 사장님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 드라이 맡길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사장님과도 친해졌어요. 한번 세탁소에 가면 30분씩 수다를 떨고 오는 날도 많고요. 어떤 날은 드시던 과일이 맛있다면서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속 얘기를 꺼내시며 하소연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친구처럼 들어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복을 입게 되면서 수선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일이 밀려서 바쁘신 와중에도 꼼꼼하게 잘 봐주셨던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항상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도 매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신 세탁소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응디가 잘 부탁드려요. 아, 세탁소 사장님께. 그쵸, 그쵸. 동네 세탁소 하나쯤은 다 있죠. 근데 이제 가면서 수선 맡기고 자주 맡기고 지나가다 오다 가다 인사하다 보면은 친해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교복 줄이러 갔다가 뭐 또 구멍 나면 또 맡기러 갔다가 이러다가 그 세탁소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택배도 거기로 받고 뭐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세탁소 사장님 나눠주고 막 이랬었어요. 아, 참 좋네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연 보면.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면서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선물 윤수연의 꽃길,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전해드려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윤수연의 꽃길,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복기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응디. 3년 전 이직을 하면서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지 아니면 아내의 갱년기 때문인지 평소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아내와 싸우고 꽤 오랫동안 말을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동안 늘 싸우고 화해하는 걸 반복하는 생활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자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잔소리가 화가 많이 줄었고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아내도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 부부가 서로 백발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를 향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아우, 아내분과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참 늘상 있었던 일인데 그 좀 뭐 다 예민했겠죠. 이직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내 갱년기 때문에도 그렇고 꼭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그 예민함이 또 예민함을 만들고 또 불편함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또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난 사실 이랬어 저랬어 내 마음은 이랬어 저랬어 다 얘기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우리 사연자분도 참 멋있고요. 그것도 이해하고 노력하고 서로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좋아하는 걸 해준다기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화내는 거, 막 울컥울컥해서 막 욱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아내가 너무 싫어해요. 이러면 욱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꽃 갖다 주고 막 이러지 말고 그 꽃 한번 갖다 주는 대신 화 한번 안 내는 걸로 꽃을 몇 번 갖다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참 힘들죠. 자, 두 분 백발이 될 때까지 행복하실 거예요. 신청하신 노래 선물 띄워드릴게요.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그리고 이찬원의 딱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그리고 이찬원의 딱풀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김양우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께 노래 선물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엔 장모님께서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도 장모님의 엄마처럼 편하게 느껴집니다. 유치원생 우리 아들 돌봐주시고 늘 반찬해 주시고 집안 살림까지 다 챙겨주시는 장모님이 안 계시면 저희 식구 정말 큰일 납니다. 장모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매일 응대의 방송을 챙겨 듣는 장모님께 깜짝 노래 선물 부탁드립니다. 김순옥 여사님 사위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장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아들 같은 사위가 있으셔서 장모님이 이렇게 또 참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나 봐요. 아들도 돌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집안 살림까지 다 챙겨주시. 이 장모님 안 계시면 진짜 저희 식구 큰일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유 참 지금 이 방송 혹시나 네, 챙겨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신가요? 김순옥 여사님 사위가 많이 많이 사랑한대요. 앞으로도 또 우리 사위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면서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그리고 나태주의 인생열차.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5: 좋은 간단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를 드립니다.
10: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불멍 가습기 선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셔야죠.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날 사랑을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위 휴게소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이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만 정체 남아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양재에서 용인 부근, 다시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금천요금소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미도의 또 찍고 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전순옥 님께서 친구 아들 하늘이의 결혼식에 가는 중이에요. 하늘아 행복한 가정 꾸려라. 둘째 아들이 운전 연습하면서 엄마 예식장 데려다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닌가 봐요. 뭐 결혼식에 가는 중인지 뭐 날씨가 좋아서인지 뭔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들이 이거 데려다 주는 거 이거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아들이랑 같이 데이트 가는 것 같고 운전 연습하면서 엄마 또 이렇게 데려다 준다 그러고 참 착한 아들입니다.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시나요? 그런 거 아니면 결혼식 끝나고 또 어디 드라이브 한번 했다가 가죠 뭐. SE님께서 유후 저도 참여하러 들어왔답니다. 여긴 김해 내외동입니다. 가님 고향이라 칼 차 타면 106.1 채널 고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 고향이 바로 김해입니다. 아, 또 김해에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군요. 내외동. 내외동 진짜 많이 갔었죠. 네. 내외동이 그 김해에서 약간 핫플이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진짜 핫플이었는데 거기 이제 뒷곡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친구들 모이면 무조건 내외동에 갔었죠. 김해가 서울이랑 똑같아요. 106.1 맞죠?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그리고 진성의 동전 인생, 그리고 나훈아의 사내.

0: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갈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2: 9월 12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habit, 버릇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릇과 관련된 노래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1: 버릇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라는 뜻입니다.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할 키워드는 첫 번째 의미의 버릇입니다. 트로트 스타들 중에서 무대 위 버릇이 화제가 된 분들이 있어요. 바로 임영웅 씨. 예. 마이크를 잡는 그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런 버릇이 있는지 몰랐는데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민호 씨가 말하길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긴장한 채로 무대에 오르면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연 프로그램이 유난히 긴장이 많이 됐죠. 저도 이해합니다. 자신의 이런 버릇을 알고 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팬들에게는 임영웅 씨의 이런 사소한 버릇 하나도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짝이 3048님께서는 저는 매일 라디오를 듣는 버릇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라디오가 제 친구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죠. 우리 반짝이분들 어떤 버릇을 갖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노래 함께 듣고 오죠. 이상번의 보고 또 보고, 임창정의 탓탓탓, 박민수의 깜빡깜빡.

이상번의 보고또 보고, 임창정의 탓탓탓, 그리고 박민수의 깜빡깜빡 듣고 왔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버릇입니다. 버릇과 관련된 사연과 함께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배정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8년 동안 갖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에요. 심지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도 저도 모르게 그만 손톱을 물어뜯어서 면접에서 탈락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던데 어쩌면 좋죠? 저의 이 버릇이 고쳐지길 바라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송가인의 평생, 문초희의 손끝 들려주세요, 응디. 라고 해주셨어요. 하, 이거 손톱 물어뜯는 거 진짜 진짜 고치셔야 돼요. 진짜로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갖다 때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뜯잖아요. 그러다가 피나잖아요. 그럼 피나면은 그것도 막 이렇게 안 닦고 막 그 옆에다가 그 까시렉이 남은 그것도 막 다 뜯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손톱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 보면은 손톱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주위로 살이 이제 막 올라와 있는데, 아 그거 진짜 보기 싫어요. 이거는 진짜 고쳐야 돼요.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딱 입으로 손이 딱 간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죠.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은정님께서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남편을 어디 가면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빤히 관찰하는데 그게 할아버지를 닮은 거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8살 딸도 식당에 가면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네요. 너무 오래 쳐다보면 제가 그만 좀 보라고 제지하곤 합니다. 남편아 딸아 목 돌아갈 것 같다. 이제 남들은 그만 좀 쳐다보자. 그 시선과 관심을 나에게 돌려줘. 은디 서지호의 돌리도 신청합니다. 아, 이거 되게 특이한 버릇이네요. 궁금한 건가? 호기심이 많은 거겠죠? 이것저것 관찰하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관찰력이 좋기 때문에 어디 가도 길 안 잃고 그리고 한 번 본 사람 얼굴 잘 기억해가지고 기억 잘하고 이런 거는 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봐, 나 좀. 이거는 좀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좋은 버릇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또 빤히 쳐다보면 또 상대방이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좋은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자,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버릇에 대한 사연들 만나봤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의 평생, 문주희의 손끝, 그리고 서지호의 돌리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가인의 평생, 문초희의 손끝, 그리고 서지호의 돌리도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가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210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경주 불국사 근처에 사는 반짝입니다. 아시죠? 이번 주말도 우리 짝꿍이랑 함께 커피 마시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경주 불국사 알죠? 알죠? 경주 불국사는 뭐 안 가본 사람이 없겠죠. 어떻게든 가게 되는 곳이 경주 불국사. 좋네요. 이민지님께서 응디 안녕 서원이랑 현우 오빠랑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럼요. 예, 주말마다 진짜 어디로 좀 가족이랑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근데 또 우리네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라는 게 물 들어올 때 노 안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원이 좀 걸을 수 있을 때는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지금은 열심히 좋은 거 사주게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서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양지은의 지금은 남이 된 타인.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꾹꾹으로 김용빈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또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충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유성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영남권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 석계정류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지난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로 유명한 작가죠. 명언계의 장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게 아니다. 놀지 않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우리 버나드 쇼 씨 죽는 날까지도 충분히 놀지 못한 게 한스러웠나 봅니다. 몸도 마음도 안 쓰면 낡게 되죠. 주름살 생길까 봐 눈가를 잡고 웃는 우리인데 놀지 않아서 노화가 온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웃을까 말까, 놀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망설임은 노화만 앞당길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안 놀아서 늙는 거다. 피곤해서 못 노는 게 아니라 안 노니까 피곤한 거다. 주중에 그렇게 기다린 토요일입니다. 내일 후회 마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음악과 같이 즐겨요. 여기는 이원의 라라레.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김종서 씨 만나봤습니다. Loving You 듣고 왔어요.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다. 놀지 않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번 한 주 오늘 좀 신나게 놀았다 싶은 순간 있으십니까? 토요일 오후 4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방지 차원에서 신나는 계획 하나쯤은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해피 FM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풀리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요.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중하게 제가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9748님, 대전 신탄진에서 서울로 달리고 있을 친구를 위해서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친구야, 조심히 달려라. 안전운전 잊지 말고 하시면서 9748님 보내셨어요. 신탄진에서 만나시고 친구분은 서울을 향해 지금 달리고 계신가 봐요.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진님, 좋겠습니다. 급 여행 가려고 짐 쌉니다. 콩디 잘하셨어요. 신랑은 출장 가고 혼자 심심하다고 했더니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강릉 가자고 꼬셔서 가려고 합니다. 숙소도 안정해서 차 타고 가면서 잡을 겁니다. 아, 이런 재미가 있죠. 잘 놀다 올게요 콩디 하시면서 최현진님 노화 방지를 위해서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다. 잘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13님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첫 월급을 받으셨대요. 작년 가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고 첫 월급을 받으셨다 합니다. 통장에 회사 이름 찍힌 게 너무 신기해요. 주말에는 여름 옷 하나, 가을 옷 하나 멋지게 사야겠습니다 하시면서 4813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여름을 보내야 하잖아요. 제가 샵에 가니까 여름 옷들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요럴 때도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13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엿보겠습니다.

이선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신데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병원 다녀오면서 그냥 들렸다며 캔커피를 하나 툭 주고 가네요. 어우, 묵뚝뚝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드님이. 어찌나 감동이던지 자랑하고 싶어서 콩디한테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아들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선미님 보내주셨어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멋진 아드님이 우리 선미님 옆에 계시네요. 그리고 콩디, 여기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침 저녁이 벌써 서늘합니다.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그쵸? 아우, 덥다 덥다. 와, 왜 이래? 이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 바람이 진짜 서늘합니다. 803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아라님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기가 잠든 후예요. 하루 종일 엄마로, 직장인으로 정신없이 보내다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들 듣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제 이름을 찾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악 한 곡이 요즘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탓이나 보다. 오늘은 좋은 음악 덕분에 평범한 하루가 조금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라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엄정화 씨의 숨은 그림 찾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이제 이번에 라라랜드 청풀리로 여러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라라랜드 주말에는 청플레이.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 라라 청플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청플리 주인공은요. 익명으로 요청하신 라라 가족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반가운 이름 하나. 동기였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익명으로. 그녀는 정말 예뻤어요. 가녀린 몸에 오밀조밀한 눈, 코, 입. 선배와 동기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를 제가 어쩌다 낚아챘던 겁니다. 딱 1년 정말 예쁘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나 못 기다릴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다시 만난다니. 가는 내내 심장이 훈련소 입소 첫날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어? 소리가 나왔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참 짓궂더라고요. 근데 곧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뭐 볼만한가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그녀와 서로 여전하다 빈말 주고받으면서 마음 한켠은 괜히 씁쓸했지만 20살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얼굴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 그 설렘 노래로 꺼내봅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이제 나간 거죠. 근데 1년 사귀었던 정말 예뻤던 그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 설렘 반. 막 심장도 쿵쾅쾅 뛰고. 이거 아내분이 알아봐. 화나죠, 화나. 근데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딱 본 거죠. 마주친 순간. 어? 그녀는 정말 예뻤는데 어디 갔지? 세월을 속일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얼굴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 그 설렘을 노래로 꺼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리 두 번째 주인공은요, 김양우님이 되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금은 일명 늑크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선선한 발음 한번 불잖아요. 그럼 바로 옵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센치한 가을 갬성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트렌치코트 휘날리며 낙엽 위를 걷고 싶고, 카페에 가도 창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커피 한 잔 딱 놓고 창밖을 아련하게 보고 있으면 사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아, 또 가을이구나. 이러다가 옛날 락발라드 한 곡이라도 만나는 날엔 캬, 옛날 감성 폭발하는 거죠. 저 남자 왜 저래?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가끔 이유 없이 분위기 잡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가을 타는 중년 남자들과 목청 한번 뜨겁게 풀어볼 그 노래, 콩디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김양우님이 청풀리 채워주셨습니다. 멋진 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진짜 이 가을 타는 중년 남자들이 목청 높여 뜨겁게 불러볼 수 있는, 부르면 또 멋진 그런 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그리고 플라워의 엔들리스, 스카이의 영원,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참여해 주신 익명으로 사연 주신 분, 그리고 김양우님에게 제가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전람회 취중 진담 준비했어요. 전현아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었는데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도로 위로는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독립기념관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났고요. 이후 통도사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석계정류장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통도사 부근부터 10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청도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청도 휴게소에서 고정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벌곡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1994년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립 되겠습니다. 홍콩의 좁은 골목과 흔들리는 화면, 금성무, 임청아, 양조위, 그리고 짧은 머리로 통통 튀던 왕페이.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 영화가 주는 분위기는 여전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완성하는 이 노래, 아니 들어볼 수 없죠. 왕페이의 몽중인.

커플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중경삼님 OST 중에서 몽중인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재미있는 게요. 이 두 개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실연당한 경찰 금성무씨죠. 멋있었어요. 그리고 금발 가발을 쓴 미스터리한 여자 임청아씨. 아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두 번째는 역시 실연당한 경찰 양조위. 멋진 배우죠. 매력 있습니다. 그를 좋아하게 되는 패스트푸드점 직원 페이 왕페이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파인애플 통조림의 유통기한을 사랑의 유효기간에 빗댄 설정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경삼님 하면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녔던 그런 영화입니다. 몽중인을 부른 이 왕페이가요. 영화 속에서도 바로 페이로 나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주 엉뚱하고 자유로운 페이예요. 단골 손님이죠. 경찰이 양조위를 좋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남자의 집 열쇠가 페이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남자의 집 열쇠가 생겼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페이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남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어항 물도 갈고 집안 물건도 하나씩 바꿔놓고 심지어 이 자기 흔적을 슬쩍 심어놓죠. 심지어 상대는 경찰인데 아주 겁도 없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페이가 짝사랑하는 양조위의 집에서 혼자 춤추고 또 그 공간을 자기식으로 조금씩 바꿔놓는 장면. 그리고 몽중인. 이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인데 이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몽중인이 극장에 불이 켜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귓가에 남았던 그런 곡이라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30년이 넘은 영화인데도 아 이거 이렇게 스토리만 좀 전해드렸는데도 또 보고 싶네요. 왕페이의 짧은 머리와 양조위의 그 눈빛.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중경삼립 OST 몽중인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 라라랜드 토토본입니다. 오늘은 2020년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노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묻는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 시절의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 토토본.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따끈따끈한 그 시절 가요계로 돌아가서 생생한 우리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이라 2020년 세 글자로 정리됩니다. 아시죠? 코! 로! 나!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외출할 때 현관문 앞에서 꼭 들었던 한마디. 마스크! 마스크 챙겼어?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서고 식당 들어갈 때 체온도 재고 손 소독제 얼마나 많이 팔렸게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손가락 대신에 손등, 팔꿈치, 핸드폰 별의별 기술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아빠는 방에서 일하고 애들은 거실에서 수업 듣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던 시절입니다. 2020년 토토버 시작해볼까요? 저는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뭐하는 건가. 그렇게 답답했던 시절에도 전 국민을 들썩들썩 춤추게 만든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좋아해요 이 노래. 지코의 아무 노래. SNS에서는 너도 나도 이 춤을 따라 추는 아무 노래 챌린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수들 신곡 나오면 기본 프로모션으로 댄스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 챌린지의 시작이 아마도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그룹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이 노래도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코로나로 잔뜩 긴장했던 그때도 우린 살짝 설레고 아무 노래를 후학을 했습니다. 두 곡 들어볼까요?

오늘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오늘은 2020년 이야기와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2020년 그해는 집콕이라는 말이 정말로 자연스러웠어요. 거의 뭐 강제지 강제. 강제 집콕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영화 보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요리하고, 또 집에서 회의하고, 홈트, 뭐 홈카페, 홈술, 그리고 집콕 챌린지 등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이 달고나 커피 다들 한 400번씩 적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커피가루랑 설탕, 또 뜨거운 물에 계속 휘저어서 크림처럼 만드는 거. 평소 같았으면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지? 왜 적고 있는 거야? 했을 텐데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정말 400번씩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간이 남아야 가능했던 일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비지 음악이 흐르면 저 이번은 또 달려야 합니다. 2020년 우리는 집에 콕 붙어 있었지만 우리 가수들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해 8월인가요? BTS가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발표와 동시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 그것도 차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뉴스마다 BTS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K-POP의 빌보드 진입? 뭐 큰 이슈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블핑이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2020년 여름에 발표한 How You Like That. 강렬한 멜로디에 강렬한 안무, 뮤직비디오도 전 세계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참 희한한, 이상한, 요상한 202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집에 있었는데 BTS, 블랙핑크 노래는 글로벌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자, 2020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두 팀 만나보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2020년 그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또 생각납니다. 조정석 씨, 유연석 씨, 정경호 씨, 김대명 씨, 전미도 씨. 슬기로운 의사 생활 생각나시죠? 그리고 박세로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태원 클래스. 기억나네요. 박서준 씨가 정말 잘 어울렸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박세로이의 밤톨 같은 짧은 머리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세상에 맞서는 청춘들의 이야기. 드라마 제목처럼 OST도 아주 그냥 직진이었습니다. 가오의 시작, 답답했던 2020년의 제목부터 참 힘이 됐던 노래입니다. 슬기로 의사생활은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던 노래들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작품 속에서 슬기로 의사들이 밴드를 했잖아요. 다들 노래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조정석 씨하고 전미도 씨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조정석 씨가 다시 부른 쿨의 노래 아로아는요, 드라마의 인기를 뛰어넘어 그의 히트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곡 한번 만나보죠. 가오의 시작, 아로아.

가오의 시작 그리고 조정석 씨의 목소리로 아로하 만나고 왔습니다. 2020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는 토토본 트로트 아주 뜨거웠던 해입니다. TV만 틀면 트로트 경연대회 정말 많았습니다.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정동원 씨 같은 이 가수들이 단숨에 스타가 됐고요. 연예인에 심들어가던 우리 어머니들이 나는 임영웅, 나는 이찬원 활력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응원이. 2020년은 그야말로 트로트도 들썩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밝게 뜨고 지는 가요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명곡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2020년 내내 사랑받은 곡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제목이 참 길죠. 그때는 계절을 즐기는 방법도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 북적이는 곳보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돈다거나 동네 산책하는 것도 엄청난 외출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조금 서늘해지고 길에 낙엽이 툭 떨어집니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럴 때 또 아주 따뜻한 목소리 찾게 되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 노래가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 시절 마스크와 함께했던 내 모습, 뭔가 이상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또 잔잔하게 일상을 누렸던 그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그리고 2020년 슈퍼스타입니다. 임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까지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 토토보. 오늘은요 2020년 히트곡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그 불안했던 시절을 떠올리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이 문득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토토보 함께해 주신 라라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 날씨 덕분인지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자교부터 더디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천등산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제천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도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서한성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사이와 증평에서 진천터널 부근 다시 대소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일죽에서 남이천 사이와 광주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여전히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휴대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타임. 생각보다 내가 오랫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스크린타임 말고 오프라인 타임, 화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면서 땀 흘리고 휴대폰 화면이 아닌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코끝에 스치는 플레임과 찰랑이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이런 여유들이 가득한 주말이었으면 좋겠네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입니다.

0: 9월 12일 토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이종철 1282님의 신청곡 김성우의 웃는 여잔 다이퍼 듣고 왔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 신호음이 울리기 전이었는데 제가 여보세요? 막 받았대요. 저는 분명히 벨 듣고 받은 건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폰을 거의 쥐고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저일지라도 해피타임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줌바하는 시간만큼은 휴대전화 생각이 1도 안 납니다. 여러분께도 지금 이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6: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볼게요. 먼저 최경숙 님인데요.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에 슬로우 조깅을 하고 줌바 댄스 운동을 다녀와서 점심 먹고 서점에 갔다가 이어폰이 안 되길래 대리점까지 들리고 도서관에서 예약한 책 찾아서 시장도 다녀왔답니다. 2만 보는 넘게 걸었나 봐요. 바쁘다 바빠 하셨습니다. 경수님 사연을 듣는데 제 얘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네요. 줌바에는 역시 다릅니다. 이 조깅하고 줌바하고 또 이곳저곳 다니는 이 에너지. 우리 줌바인들은

체력과 끈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경숙님, 저녁 드시고 또 바삐 보내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권현지님은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서 돌아가는 빨래 구경 중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꼭 정신없는 제 하루 같네요. 터보의 트위스트킹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오늘도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면 세탁기에 돌아가는 빨래 같다고. 아이고, 토닥토닥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빨래 거리에서 마르길 바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 있게 걸어져 있는 빨래 같길 바라겠습니다. 권현지님의 신청곡이죠. 터보의 트위스트 킹, 그리고 엄정화의 페스티벌.

카보의 트위스트 킹,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려드렸습니다. 박명희 님이요. 지인 추천으로 이마랑 미간, 눈 옆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남편 몰래 맞았는데 평소에 화가 많은 남편이 묘하게 친절해지고 착해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인상을 안 쓰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 있죠. 생각지 못한 보톡스의 순기능이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분명 달라진 걸 눈치챘는데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으로 바꾸는 센스까지 남편분이 명희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강정림 님도 스윗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앞머리가 자꾸 눈을 찔러서 불편했는데 남편이 똑딱이 핀을 사왔네요. 캬, 세심해라.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림님 남편부터 쏘 달콤하신데요. 특히나 이 앞머리가 눈 찌르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남편분들도 알아채기 참 힘들 텐데 덕분에 시원하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요. 그럼 신청곡 이어져요.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고 트와이스의 치얼업.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온 노래는 0909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악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착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방성경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의 동네 모임이 있어요. 한 사람씩 음식을 준비해서 근처 바닷가 소나무 숲에 가서 맛있게 먹고 수다 떨면서 미리 명절 스트레스 풀려고요. 저는 과일 준비해 가려고 마트 가는 길입니다. 크크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이면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고 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 마음을 아니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육아할 때 KBS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요. 근데 그 시간이 애들 다 재워놓고 만나야 되니까 밤 11시, 12시 이렇게 늦게요. 그래도 몇 시간 떠들고 가면 뭔가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성경님도 명절 앞두고 마음 풍성하게 채우시길요. 그리고 미정님은요. 큰딸이 주말에 혼자 기숙사에 있으니까 외롭고 심심하다네요. 전화 끊고 나니 너무 신경 쓰여요. 뭘 해줘야 하나? 손디아의 어른 신청합니다. 이제 커가면서 또 엄마의 빈자리도 느끼는 거겠죠. 외로운 만큼 자주 엄마 곁으로 놀러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 많이 많이 사귀어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얼른 바빠져라. 김미정님의 신청곡이에요. 손디아의 어른 그리고 박지윤의 환상 그리고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0: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1: 이슬기. 그리고 제가 외로울 땐
0: 여러분.
1: 여러분과 저 이슬기,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7: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9: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안녕하세요.

0: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저녁 이슬기 해피타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563님의 사연이에요. 아침부터 고이 딸내미 수업 두 군데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총 8번 하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의 기사 끝이네요. 휴. 사이사이 식사 준비, 집안일에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더 힘들게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잘 해내고 있는 딸이 기특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딸도 저도 참 고생이 많네요. 흐흐 하셨어요. 이렇게 딸이 또 잘 해내고 있는 건 옆에서 딸을 위해 애쓰는 엄마의 사랑 덕분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뭔가 혼자 공부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든든한 느낌? 목표한 것들 차근차근 잘 이루어나가는 고등학교 시절 되길 바라겠습니다. 1부 끝곡이에요. 1482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체는 오늘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먼저 모현터널에서 오포 3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북용인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도 초이에서 고덕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객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송파나들목부터 정체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월드컵 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계란 세트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섭재,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1504님의 신청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들려드렸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 토요일 2부가 시작됐어요. 뮤직 2 플러스 1 듣고 싶은 노래 두 곡만 알려주시면 서비스로 한 곡 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쇼리 실라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는 다다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김정숙님, 작년에 동네에 헬스장이 생겼는데요. 할인을 많이 한다길래 덜컥 1년 정기권을 끊었거든요. 근데 알바하느라 피곤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아들과 퇴직한 남편까지, 우리 집 남자들 케어하느라 운동할 기력이 없는 거 있죠. 아, 운동 좀 하게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김장훈의 산호라면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1년 정기권 2매 더 끊어가지고 정숙님이 등 떠밀어서 아들과 남편도 같이 운동하면 어떨까요? 뭔가 함께 하니까 용기도 더 생기고,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에너지도 좋아지고 정숙님도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신청하신 두 곡 들려드리고 해피타임에서도 추천곡 한 곡 더 얹어드려요. 김장훈의 산호라면,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김장훈 산호라면,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들려드렸습니다. 이동엽님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길냥이 하루가 아빠가 돼서 돌아왔어요. 엄마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들은 저희 집 근처 창고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사람을 경계해서 엄마가 슬쩍 밥만 챙겨주고 계십니다. 아기 때 데려온 하루가 언제 이렇게 커서 가족을 꾸리는지. 아직 결혼 안 한 저보다 나은 것 같네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선우정화의 고양이 두 곡 신청해요. 세상에 하루 기특하네요. 아마도 동엽 씨처럼 든든한 울타리인 가족이 있으니까 하루 가족도 이곳에 온 것 같은데요. 동엽 씨는요, 이제 조카들 많이 생겼으니까 멋진 삼촌 역할도 잘 해내시길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선우정화 아이유의 고양이, 그리고 슬디의 추천곡까지 2 플러스 1으로 이어집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선우정아 아이유의 고양이, 수지 백현의 드림 들려드렸습니다. 실디의 추천곡을 원하신다면 뮤직 2 플러스 1이 딱이에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신청곡 두 곡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이현주님이에요. 바람이 선선하니 미리 걱정이에요. 좋아하는 가을인데 너무 짧아서 금세 지나가 버릴까봐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여기에 슬디 어떤 추천곡이 더해질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빨리 끝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들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 말고 지금 이 가을 온전히 즐겨보려고 노력해야겠죠. 현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도 가을에 깊이 빠져볼게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저의 추천곡도 만나볼게요.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뿐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저의 추천곡이었어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모든 분들께는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11자리 남겨주십시오. 1539님이 호주에서 콩으로 슬디 처음 DJ 시작일 때부터 듣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국 들어와서 문자 보냅니다. 너무 좋네요. 함께 오지 못한 남편이 무척 보고 싶지만요. 에일리의 저녁 한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539님 덕분에 저 호주까지 진출한 거예요? 오 예. 또 한국까지 와서 문자 주시는 이 마음 베리 땡큐입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도 참 곱죠?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에일리의 저녁 한을 보내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오늘 끝곡은 윤미래의 Always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에 오늘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고 내일도 귀경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구리 시계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중동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내촌 부근 2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표현.

하루 동안 마주치는 감정들을 사람에 빗대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마주친 기쁨은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도 안 하고 스쳐가고요. 분노와 허탈함은 옆에 딱 달라붙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여니 이번엔 슬픔이 먼저 와서 누워있네요. 남자는 그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펴니다. 반가운 감정은 채 붙잡기도 전에 스쳐가고 피하고 싶은 감정은 참 오래도 곁에 머물죠. 마음대로 골라 만날 수도 싫다고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찾아왔다가 또 제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이 마음. 그러니 내 옆에 있는 그 감정이 뭐든 잠시 머물도록 두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Pet Shop Boys Always on My Mind.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12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여름말에서 소개한 노랫말 9와 숫자들의 평정심이라는 곡의 가사였는데요. 화, 뭐 슬픈, 반갑지 않은 감정이라고 이 문을 쾅 닫아 걸면은 밖에서 더 집착하면서 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더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매몰되고 집중하게 되니까요. 어떤 감정이든 너무 억누르지만 않으면 그 감정들은 또 때맞춰 떠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빈 자리에는 평정심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윤미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아빠 머니 머니 머니. 아, 속상해요. 시부모님 인터넷 비용을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요. 올 초에 남편이 혜택 좋은 통신사로 옮겨드렸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전 통신사 해지를 안 했나 봐요. 그걸 이번 달에야 발견한 겁니다. 두 분 합쳐도 한 사람 용량도 안 쓰시는데 그동안 이중으로 내고 있었네요. 효도하려다가 돈이 줄줄 샜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얼마나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되면 또 저는 또 그거를 또 환산을 하거든요. 아 이 돈이면은 뭘 또 하고 뭘 먹고 그러면 더 속상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아유 그러게요.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285님, 나는 미래의 소설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에 다니는데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제 미래의 나는 명퇴를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랑 이야기를 원고지에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미래가 언제일까요? 예,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소설가가 되시는 게 꿈이시구나.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만족한 삶이 아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퇴직은 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전업 작가가 되시는 그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글을 틈틈이 그냥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도 좀 병행을 하시면서 안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그냥 갑자기 그만두고 글을 쓰신다고 해. 아이 물론 잘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 랜딩 예 이렇게 뭔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은 이 욕망이 큰 분들은 그냥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매일매일 이렇게 좀 쓰시더라고요. 충실하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 뭐 짧게라도 그러니까 본인 본업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뭐 이제 사이트 같은 데다가 올리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예 자그마한 책도 좀 예, 내시기도 하고 예 뭐 8285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알고 계시겠죠. 예 꼭 소설 예 사랑 이야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계형 씨가 신청하신 Foo Fighters Walk 이거 트레인입니다. 50 ways to say goodbye.

박계형 씨가 신청하신 Foo Fighters Walk 그리고 Train 50 Ways to Say Goodbye 였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4082님, 딸이 부동산을 해서 아주 바빠요. 주말에는 머리 좀 식히라고 7개월 된 손자를 봐줍니다. 금요일에 데려와서 재우고 일요일 저녁에 보내요. 오늘은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와서 옷 입는데 손자가 저를 보고 악을 쓰며 울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게 무서웠나 봅니다. 애가 아주 자지러져서 당황했습니다. 유유. 7개월. 아, 그럴 수 있죠. 예. 7개월이면은 누워있나요? 기어다니나요? 7개월쯤 되면 기어다닐 수 있죠? 예. 서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한 돌쯤 돼야 아마 설 수 있고, 7개월이면 이제 기어다닐 수는 있겠네요. 예, 누워있거나. 그렇지. 예. 여지껏 보지 못했던, 갑자기, 할머니, 이게 머리 하나 감쌌을 뿐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저 사람 누구야?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큰 아이가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뭐 파마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약간 계속 찡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인 줄 안 거죠. 예. 머리가 이제 이렇게 좀 길었다가 이제 그거를 빠글빠글 해가지고 막, 예, 막 핸들같이 막 이렇게 하고 오니까 이게 저 인간은 누구야. 울지는 않았는데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이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 행동 반경이 집밖에 없잖아요. 뭐 나간 적이 없으니까. 예. 그게 세상의 전부니까 이제 오. 네. 아유, 애 많이 쓰십니다. 예, 따님 또 그 아이도 또 봐주시고. 아유. 예, 머리도 내 맘대로 못 감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이 노래를 들었더니 출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예. 자, 김민지 씨가 신청하신 오디오 슬레이브, I am the highway.

0: 장하르사.
1: 1279님이 신청하신 타르칸의 쉬마륵 들었습니다. 생일인데 이 밤이 되도록 혼자네요. 남편은 모임이 있다고 나가고 외로운 시간 신청곡 보내봅니다. 타르칸 쉬마륵. 예. 노래가 근데 네, 이런 곡으로 지금 외로운 시간 이거 아 아니 아니 그냥 저기 그렇죠 뭐 1279님 취향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곡 들으면 아 이럴 것 같아서 네, 뭐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아 생일이시구나. 네. 아 파티를 뭐 좀 전야에 하셨을까요? 네? 1279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임향숙 씨,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 음악 들으면서 주방 청소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고된 점은 매출이 안 나와도 가게 문은 매일 열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매출이 안 나와도 아유. 그리고 진짜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본인 사업 특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마무리하면 또 저게 터지고 예. 아, 매출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좀 나와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 또 많이 어렵죠. 예. 임양숙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소미 씨 오늘 산책하다가 타코를 먹으러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맛집이었나 봐요. 검색해 보니까 생선살 타코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둘 중에 고민하다가 새우 타코 시켜 먹었는데. 이 핑계로 조만간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시그니처는 먹어줘야죠. 그죠? 자, 권혁일 씨가 신청하신 KT 멜루와 I Will Be There 그리고 클로의 Someday.

권혁일 씨가 신청하신 케이트 멜루아 I Will Be There 그리고 클로이 Someday였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원 무료입니다. 김현아 씨, 몇 달 동안 열심히 걸어서 모은 포인트로 햄버거 세트 바꿔 먹었어요. 티끌 모아 대선입니다. 아유,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저 핑크 스위치의 And My Worst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희경 씨, 석 달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남편과 늘 함께 다니다 보니 혼자 하는 여행이 익숙치 않았는데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요즘 연습 중입니다. 너무 새로운 느낌입니다. 오늘 경주 다녀왔답니다. 다음은 어디 갈지 두근두근. 아, 기대되시겠네요. 존 스플릿 오프의 레이 신청하셨습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의 색이 바뀌면서 가을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서대문구 연세로는 신촌 오거리에서 창천교회 입구 쪽으로 대학 문화축제로 인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밤 9시 반까지는 뚝섬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으로 인해 강변북로에서 뚝섬 한강공원의 진입 역시 통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중에선 구리 쪽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로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한남대교부터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 한강대교 쪽으로 아직은 더디고요. 반대 잠실 쪽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선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0: 안녕하세요.
1: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0: 안은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1: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0: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1: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이주연 씨가 신청하신 홀맨 가마 스카이즈 슈퍼노바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어제 고2 큰딸한테 꽃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쁜 장미꽃이 있길래 엄마 주려고 사왔대요. 딸이 둘인데 마들렌 휘낭시에 맛있는 빵도 많이 만들어줘요. 빵 얻어먹고 지금은 화병에 꽂아둔 장미꽃을 보며 신청곡 보내봅니다. 딸 둘이라 아기자기 하죠. 아유, 또 자랑을 하셨네요 이렇게. 사춘기는 지났나 보죠. 예. 사춘기가 꼭 아니어도 진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스여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디에

0: G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갑자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2017년에 개봉한 베이비 드라이버로 함께합니다. 주인공은 어느 범죄 조직의 도주 차량을 모는 남자 베이비. 경찰차 수십 대에도 따돌리는 타고난 드라이버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근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며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핸들을 돌려 이 세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죠. 이 영화는 범죄 액션물의 형식을 띠지만 실은 음악 영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통 장면을 먼저 찍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나중에 입힌다면 베이비 드라이버는 반대로 음악을 먼저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 장면을 설계했다고 하죠. 베이비 드라이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장면을 완성했던 그 음악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Incredible Bongo Band 몽골리아 듣고 오죠.

은행 건너편에 멈춰선 붉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낡은 MP3의 버튼을 누릅니다. 남자의 별칭은 베이비. 어린 시절 겪은 교통사고는 그에게서 부모를 빼앗았고 만성적인 이명을 남겼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우기 위해 그는 오늘도 음악의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죠. 귀에는 이어폰, 눈에는 선글라스.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 하나를 세워놓은 것처럼 베이비는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건너편 은행 안에선 총성이 울리고 있지만 차 안은 다른 세상처럼 평온하기만 합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할 무렵 은행 유리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얼굴을 가린 강도들이 뛰쳐나옵니다. 돈가방을 든 그들이 붉은 세단에 올라타 거칠게 문을 닫는 순간 베이비의 오른발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타이어가 흰 연기를 뿜어내고 곧 빨간 차는 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튕겨나가죠. 음악의 리듬은 그의 뇌와 반사신경을 깨우는 일종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베이비의 천재적인 질주가 시작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도주를 도울 뿐 사람을 해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베이비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었죠. 그 무엇도 듣지 않고 그 무엇도 말하지 않으며 그저 운전만 해주는 기계가 되는 거죠. 베이비가 이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보스가 자신의 빚을 조금씩 지워주는 것. 그 빚만 다 털어내면 언젠간 이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조용히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수동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던 베이비 앞에 여자 데보라가 나타납니다.

낡은 식당 안 테이블을 닦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 데보라. 잡음 하나 섞이지 않은 그녀의 맑은 노래소리는 베이비의 오랜 이명을 멎게 만듭니다. 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가 처음으로 한쪽 이어폰을 빼 데보라에게 건네죠.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이 생활도 끝나겠지. 베이비의 막연했던 미래가 그녀를 만나며 조금씩 구체적인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데보라와 함께 아무런 목적지도 없는 저 서쪽 끝으로 차를 몰고 달아나고 싶다는 열망, 그 그늘에서 벗어나 따뜻한 양지로 걸어 나가야겠다는 희망이 남자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범죄는 결국 통제 불능의 광기로 치닫고 그 총구는 마침내 베이비가 지켜야 할 유일한 빛인 데보라까지 겨눕니다. 그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핸들을 잡죠. 굉음과 총성이 난무했던 추격전의 끝, 수십 명의 경찰이 막고 선 길 위에서 베이비는 데보라와 마지막 입맞춤을 나눕니다. 더 이상의 도주는 없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남자는 비로소 후련하게 숨을 내쉬죠. 그는 죗값을 치른 먼 훗날에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 데보라의 따뜻한 미소를 그려봅니다. 동시에 베이비의 기나긴 방황도 비로소 마침표를 찍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였습니다. 인크레더블 봉고 밴드의 봉골리아에 이어서 세 곡 더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의 오프닝을 장식한 존 스펜서 블루스 익스플로션 벨 바텀스였고요. 이 영화의 출발점이 된 노래죠. 베이비 드라이버가 만든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21살 때 이 곡을 듣고 자동차 추격신을 상상을 했고요. 언젠가는 꼭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베이비가 나의 킬링 트랙이라고 설명한 퀸의 브라이튼 록. 한때 동료였던 베이비와 버디가 마지막 추격전을 벌이는 대목에 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베이비 드라이버 들었습니다. 이 곡에서 영화의 제목을 가져왔다고 하죠. 엔딩 크레딧을 장식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코너 끝으로는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가 함께한 See You Again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라셀린드 Come on through. 552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707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보러 전주 왔어요. 만난 저녁 먹고 다 같이 라디오 듣습니다. 엄마가 라디오는 오랜만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영란공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 좋습니다. 전주가 고향이시구나. 예. 집에 오실 때마다 전주는 뭔가 좀 고즈넉하고 맛집들이 많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야, 음식도 엄청 정갈하게 맛있게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왠지. 예. 6797님, 아빠한테 뭐 좀 물어봤는데 또 말투가 왜 그렇게 톡톡 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요. 둘 중에 누군가는 꼭 닮아요. 성격이 있어요. 예, 그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 맞아요. 진짜로. 아, 6523님이 신청하신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리고 클리프 리차드 Evergreen Tree.

6523님이 신청하신 Elvis Presley, Can't Help Falling in Love, Cliff Richard, Evergreen Tree 들었습니다. 아, 임헌인씨가 신청하신 예, Carry and Ron IOU 예, 편의점에서 듣고 계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6: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9: 4756님, 발목 다쳐서 한 달 깁스하고 고생했는데 결국 수술해야 한다네요. 너무 긴장돼서 노래 듣고 힐링하고 싶어요. 아이고, 예. 깁스하면은 좀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아유, 예. 수술을 하셔야 되는구나. 아, 긴장이 되시죠. 걱정도 되고, 예. 잘 될 겁니다. 예. 오히려 더 저기,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수술하고 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예, 신청을 하셨고요. 8410님, 자영업하는 남편이 항상 이 시간에 퇴근해요. 가족들 위해서 늘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한대근 사랑해. 예. 역시 신청곡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신청을 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예, 4756-8410-9772님이 신청하신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전해드리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시인 김용택은 어린 시절 나무와 꽃을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를 키운 건 파라리, 심심함이었대요. 초록의 들판을 오래 바라보던 시간들이 훗날 시가 됐다죠.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번 호숫가의 통나무 집에 머물며 오롯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스티브 잡스 역시 일정 없는 일정을 계획표에 꼭 넣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이지만 비어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빈틈없이 하루를 채우며 살아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바쁘게 뭔가를 계속합니다. 비워둔 자리로 뜻밖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번 주말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내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토이의 스케치북 들으셨어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다 보면 빈자리 찾기가 참 힘든데 시간이 날 때 여유 있게 좀 쉬어야지 이게 안 됩니다. 시간을 미리 빼놓고 그 시간에 쉬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시간은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은 목소리가 엄청 커요. 당장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빈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나를 위해 그 빈자리를 좀 먼저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14님, 친구한테 미니 캔버스 보드를 선물 받았어요. 엽서 사이즈의 작은 그림판 같은 건데 제가 학창시절 만화 좀 그렸거든요.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났대요. 내일은 집에서 뒹굴면서 오랜만에 한 컷 그릴까 봐요. 미니 캔버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귀엽네요. 딱 엽서만한 그 캔버스가 그 나무 받침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 그려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꾸자꾸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화 좀 그리셨는데 한참 놓고 계셨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김석영님, 낮에 중고서점 다녀왔어요. 다시 안 볼 것 같은 책은 팔고 예쁜 그림이 잔뜩 그려진 동화책을 한 권 샀습니다. 곰이 모험하는 얘기인데 볼수록 힐링돼요. 참 중고서점이 요즘 잘 돼 있어서요. 갖고 있던 책들 팔면 꽤 쏠쏠하게 돈을 또 주고요. 그거 적립금으로 해놨다가 또 내가 중고서점에서 사고 싶은 책을 살 때 그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이게 책을 그냥 어디다가 버리고 재활용하는데 내놓는 것보다 훨씬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잣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Stay with me. 찬열, 펀치가 함께한 노래 857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장은현님 신청곡이었어요.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562님, 유디는 집에서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알고리즘이 저를 자꾸 베이킹의 세계로 이끌어요. 오븐을 할인한 데서 덜컥 주문했네요. 재료도 주문했고요. 영상 보고 따라하면 얼추 맛이 나겠죠. 와, 잘하셨어요. 뭐, 이 기회에 오븐도 장만하고 베이킹 해보는 거죠.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븐이 없거든요. 오븐 없이 만드는 방법도 요즘 너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오븐을 마련하는 것. 2562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부럽습니다. 6709님, 저 올해 처음으로 대형마트 선물 코너에서 추석 명절 판매 아르바이트 할 듯해요. 제가 담당하는 참치 선물 세트가 최고로 많이 팔리도록 응원해주세요. 와, 진짜 추석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 많이 뽑으시죠. 6709님, 판매 왕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처음이니까 데뷔 전인데 이 데뷔 전이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시길. 그리고 이렇게 된 바에 올해 명절 선물은 직접 하시는 그 참치 선물 세트로 다 통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판매고를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1300님, 방송 댄스 배우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등록했어요. 동네에 댄스 학원이 있는데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신규 할인 이벤트를 꽤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 퇴근하고 춤추러 가요. 어우, 춤바람 나셨네요. 엄청 신나겠어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 중에 진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육체적으로도 효과가 좋다고 하죠. 박자에 맞춰서 즐겁게 춤을 추는 게요. 아무튼 방송 댄스 완전 마스터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엄정화의 디스코, ART의 슬픈 얼굴, 7717님 신청곡이에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제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9월은 추석의 달이에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때기도 합니다. 여름의 초록들이 가을의 햇볕 아래 금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도포자락 휘날리며 강원도 영월로 떠나볼까 합니다. 영월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촬영지로 올해 특히 더 주목을 받았어요. 계유정난 이후 폐위된 단종의 유배지기도 합니다. 맨 처음 가볼 곳은 청령포예요. 조선의 제6대왕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군졸 50인의 호의를 받으며 영월 청령포에 유배됐습니다. 청령포는 동남북 3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서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 생활을 했고 광천골의 촌장인 엄흥도가 남몰래 문안을 드렸다죠. 배를 타고 청룡포에 닿으면 단종이 살던 집터가 나옵니다. 집 주변으로 크고 오래된 소나무가 위험있게 서 있어요. 나무가 마치 단종에게 고개를 숙이듯 옆으로 자라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짠하게 합니다. 계단을 타고 소나무 숲을 오르다 보면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직접 돌을 주워 쌓았다는 망향탑도 볼 수 있어요. 아픈 역사가 쓰여진 청령포를 나와 다음으로 가볼 곳은 관풍헌이에요. 관풍헌은 영월부 관하에 속해 있던 건물로 청령포에 머물던 단종이 홍수로 거처를 옮기며 잠시 머물던 장소입니다. 단종은 관풍헌에서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빗댄 시를 읊곤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시가 바로 자규시입니다. 16세 나이로 생을 마감한 단종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된 것이기도 해요. 어린 왕의 쓸쓸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이번엔 단종이 잠들어 있는 영월 장릉에 가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가운데 하나로 긴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숲 사이에 숨겨진 능이 나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어명에도 엄흥도가 직접 장례용품을 마련해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자리를 찾아 왕릉을 조성했다죠. 단종의 애달픈 삶이 서려있는 영월의 전경을 눈에 담으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김동률의 잔향, 563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밤의 여행자들. 오늘은 강원도 영월 여행했어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밤그대 가족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82님, 가족들 다 같이 맛조개잡이 다녀왔어요. 영상으로 볼 땐 엄청 쉬워 보였는데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족 셋이 맛조개 겨우 하나 잡았어요. 다음 주 주말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너튜브 보면서 공부 제대로 해야겠어요. 맛조개가 참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이게 몇 마리 잡았느냐 보다 그냥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6032님, 뭐든 다 하게 해주는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바이크거든요. 낮에 이사한 친구네 놀러 갔다가 친구 바이크 타고 동네 한 바퀴 달려봤네요. 4명이로 된 바이크 갖는 게 로망인데 위험해서 안 된다는 아내 말 들어야죠. 친구야 부럽다. 조심히 타라. 바이크가 그쵸, 아내가 볼 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좀 위험해 보여요. 물론 안전하게 타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사랑하는 아내분은 항상 6032님의 안위를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세요. 데이식스의 해피, 노예림님 신청곡이에요.

소녀시대의 힘내 9905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이지영님,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 다 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갑니다. 3박 4일 사이판 가는데 중3 아들한테 반찬 뭐 해둘까 했더니 카레를 한 냄비 해달래요. 자기는 카레만 있으면 일주일도 밥 먹을 수 있대요. 카레 카레 노래를 불러서 남편도 강제로 카레 먹게 생겼어요. 역시 카레나 곰국은 정말 지정 메뉴입니다. 근데 저도 카레 좋아해서 카레라면 일주일 가뿐하죠. 카레 딱 해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4719님, 졸업한 지 30년 만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봤어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사하고 동네에 가볼 일이 없었거든요. 어릴 땐 학교 담도 높고 운동장도 엄청 넓었는데 다시 보니 낮고 좁더라고요. 요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학교가 아직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와, 30년 만에 가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셨네요. 저는 자주 갑니다. 자꾸 생각나서. 심지어 친구들 불러 모아서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그냥 그 어릴 때의 기억이 그 공간에 가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공간이 없어지면 거기에 서려 있는 나의 역사와 나의 기억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4719님, 혹시 없어지기 전에 학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박혜성의 도시의 피해로 7425님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8410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High and Dry 라디오 헤드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오타!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god의 길 477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609님, 이모가 올해 70이 넘으셨거든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심심하다 하셔서 제가 밤그대 추천했어요. 매일 잘 듣고 있다면서 가끔 저한테 문자도 보내십니다. 우리 이모 김기숙 여사님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와, 밤그대의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셨군요. 우리 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70이 넘으셔도 여기선 아주 어리신 편입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시니까요. 언제든 문자도 보내주시고 즐겨주세요. 1930님, 동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나 싶더니 SNS 스토리에 이 남자친구가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가는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지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사라 그랬는데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안 받고 문자를 보냈더니 읽고 한참 답장이 없다가 헤어지자라는 말에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2년이나 만났는데 이런 마무리는 참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무례하게 헤어질 수가 있죠? 와, 정말 이게 잠수이별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차 타고 어딜 간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근데 이런 이별을 고하는 사람이라면 또 계속 지내도 언젠가는 이런 행동을 했겠죠?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또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과정이리라 믿습니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보내드릴게요.

좋니 윤종신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정승환의 너였다면 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윤영희님,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을 맞으려고 냉장고 정리 싹 했어요. 비우고 버리고 씻고 닦고 했더니 엄청 피곤한데요. 정리 후에 뿌듯함, 개운함이 확실히 있네요. 고생한 저를 칭찬하며 누워서 편하게 밤그대 들어요. 냉장고 정리라는 게 참 그래요. 하기 전에는 너무 부담되고 하기 싫고 귀찮아서 엄청 오래 미루게 되는데 이거 한번 하면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많은 것들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쌓아놓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깨끗한 냉장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8363님,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낚싯대가 있어서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모았어요. 마침 채소마켓에 판매 글이 떴더라고요. 댓글 주고받고 약속시간 정해서 나갔는데

삐로리. 아내가 서있지 뭡니까? 제가 밤마다 채소마켓 낚싯대 검색하는 거 알고 미끼를 던졌는데 제가 덥석 문 것이요. 결국 비상금 뺏기고 혼만 크게 났네요. 서러운 밤이에요. 와, 이 아내분이 너무 뛰어난 이 추적과 그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걸리기가 진짜 힘든데. 아, 일단 아내분 존경스럽고요. 8363님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낚싯대 검색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세요. 라종민의 Say Yes, 범진호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신은주님 청해 주셨어요. 엔플라잉의 옥탑방.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255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완선 씨는 뭐 워낙 댄싱 퀸으로도 유명하지만 저는 김완선 씨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는 언니입니다. 4719님, 저 드디어 적금 만기 됐어요. 1년짜리 적금이라 크진 않지만 원금은 남겨두고 이자로 가을 운동화 하나 사려고요. 찜해둔 갈색 운동화가 있는데 내일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 적금 만기.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1년짜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거 적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쁜 거 사세요.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서영은의 완소 그대, 그리고 김현선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로로의 영영.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로 유명한 작가죠. 명언계의 장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게 아니다. 놀지 않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우리 버나드 쇼 씨 죽는 날까지도 충분히 놀지 못한 게 한스러웠나 봅니다. 몸도 마음도 안 쓰면 낡게 되죠. 주름살 생길까 봐 눈가를 잡고 웃는 우리인데 놀지 않아서 노화가 온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웃을까 말까, 놀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망설임은 노화만 앞당길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안 놀아서 늙는 거다. 피곤해서 못 노는 게 아니라 안 노니까 피곤한 거다. 주중에 그렇게 기다린 토요일입니다. 내일 후회 마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음악과 같이 즐겨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김종서 씨 만나봤습니다. Loving You 듣고 왔어요.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다. 놀지 않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번 한 주 오늘 좀 신나게 놀았다 싶은 순간 있으십니까? 토요일 오후 4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방지 차원에서 신나는 계획 하나쯤은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해피 FM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풀리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요.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중하게 제가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9748님, 대전 신탄진에서 서울로 달리고 있을 친구를 위해서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친구야, 조심히 달려라. 안전운전 잊지 말고 하시면서 9748님 보내셨어요. 신탄진에서 만나시고 친구분은 서울을 향해 지금 달리고 계신가 봐요.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진님, 좋겠습니다. 급 여행 가려고 짐 쌉니다. 콩디 잘하셨어요. 신랑은 출장 가고 혼자 심심하다고 했더니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강릉 가자고 꼬셔서 가려고 합니다. 숙소도 안 정해서 차 타고 가면서 잡을 겁니다. 아, 이런 재미가 있죠. 잘 놀다 올게요 콩디 하시면서 최현진님 노화 방지를 위해서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다. 잘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13님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첫 월급을 받으셨대요. 작년 가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고 첫 월급을 받으셨다 합니다. 통장에 회사 이름 찍힌 게 너무 신기해요. 주말에는 여름 옷 하나, 가을 옷 하나 멋지게 사야겠습니다 하시면서 4813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여름을 보내야 하잖아요. 제가 샵에 가니까 여름 옷들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요럴 때도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13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엿보겠습니다.

이선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신데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병원 다녀오면서 그냥 들렸다며 캔커피를 하나 툭 주고 가네요. 어우, 묵뚝뚝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드님이. 어찌나 감동이던지 자랑하고 싶어서 콩디한테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아들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선미님 보내주셨어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멋진 아드님이 우리 선미님 옆에 계시네요. 그리고 콩디, 여기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침 저녁이 벌써 서늘합니다.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그쵸? 아우, 덥다 덥다. 와, 왜 이래? 이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 바람이 진짜 서늘합니다. 803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아라님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기가 잠든 후예요. 하루 종일 엄마로, 직장인으로 정신없이 보내다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제 이름을 찾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악 한 곡이 요즘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탓이나 보다. 오늘은 좋은 음악 덕분에 평범한 하루가 조금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라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엄정화 씨의 숨은 그림 찾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이제 이번에 라라랜드 청풀리로 여러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라라랜드 주말에는 청플레이.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 라라 청플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청플리 주인공은요. 익명으로 요청하신 라라 가족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반가운 이름 하나. 동기였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익명으로. 그녀는 정말 예뻤어요. 가녀린 몸에 오밀조밀한 눈, 코, 입. 선배와 동기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를 제가 어쩌다 낚아챘던 겁니다. 딱 1년 정말 예쁘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나 못 기다릴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다시 만난다니. 가는 내내 심장이 훈련소 입소 첫날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어? 소리가 나왔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참 짓궂더라고요. 근데 곧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뭐 볼만한가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그녀와 서로 여전하다 빈말 주고받으면서 마음 한켠은 괜히 씁쓸했지만 20살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얼굴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 그 설렘 노래로 꺼내봅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이제 나간 거죠. 근데 1년 사귀었던 정말 예뻤던 그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 설렘 반. 막 심장도 쿵쾅쾅 뛰고. 이거 아내분이 알아봐. 화나죠, 화나. 근데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딱 본 거죠. 마주친 순간. 어? 그녀는 정말 예뻤는데 어디 갔지? 세월을 속일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얼굴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 그 설렘을 노래로 꺼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리 두 번째 주인공은요, 김양우님이 되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금은 일명 늑크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선선한 발음 한번 불잖아요. 그럼 바로 옵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센치한 가을 갬성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트렌치코트 휘날리며 낙엽 위를 걷고 싶고, 카페에 가도 창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커피 한 잔 딱 놓고 창밖을 아련하게 보고 있으면 사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아, 또 가을이구나. 이러다가 옛날 락발라드 한 곡이라도 만나는 날엔 캬, 옛날 감성 폭발하는 거죠. 저 남자 왜 저래?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가끔 이유 없이 분위기 잡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가을 타는 중년 남자들과 목청 한번 뜨겁게 풀어볼 그 노래, 콩디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잡나.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김양우님이 청풀리 채워주셨습니다. 멋진 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진짜 이 가을 타는 중년 남자들이 목청 높여 뜨겁게 불러볼 수 있는, 부르면 또 멋진 그런 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그리고 플라워의 엔들리스, 스카이의 영원,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참여해 주신 익명으로 사연 주신 분, 그리고 김양우님에게 제가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전람회의 취중진담 준비했어요. 전현아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었는데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1994년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 되겠습니다. 홍콩의 좁은 골목과 흔들리는 화면, 금성무, 임청아, 양조위, 그리고 짧은 머리로 통통 튀던 왕페이.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 영화가 주는 분위기는 여전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완성하는 이 노래, 아니 들어볼 수 없죠. 왕페이의 몽중인.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중경삼님 OST 중에서 몽중인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재미있는 게요. 이 두 개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실연당한 경찰 금성무씨죠. 멋있었어요. 그리고 금발 가발을 쓴 미스터리한 여자 임청아씨. 아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두 번째는 역시 실연당한 경찰 양조위. 멋진 배우죠. 매력 있습니다. 그를 좋아하게 되는 패스트푸드점 직원 페이 왕페이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파인애플 통조림의 유통기한을 사랑의 유효기간에 빗댄 설정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경삼님 하면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녔던 그런 영화입니다. 몽중인을 부른 이 왕페이가요. 영화 속에서도 바로 페이로 나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주 엉뚱하고 자유로운 페이예요. 단골 손님이죠. 경찰이 양조위를 좋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남자의 집 열쇠가 페이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남자의 집 열쇠가 생겼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페이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남자 원래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어항 물도 갈고 집안 물건도 하나씩 바꿔놓고 심지어 이 자기 흔적을 슬쩍 심어놓죠. 심지어 상대는 경찰인데 아주 겁도 없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페이가 짝사랑하는 양조위의 집에서 혼자 춤추고 또 그 공간을 자기식으로 조금씩 바꿔놓는 장면. 그리고 몽중인. 이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인데 이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몽중인이 극장에 불이 켜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귓가에 남았던 그런 곡이라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30년이 넘은 영화인데도 아 이거 이렇게 스토리만 좀 전해드렸는데도 또 보고 싶네요. 왕페이의 짧은 머리와 양조위의 그 눈빛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중경삼립 OST 몽중인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 라라랜드 토토본입니다. 오늘은 2020년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노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 시절의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 토토본.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따끈따끈한 그 시절 가요계로 돌아가서 생생한 우리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이라 2020년 세 글자로 정리됩니다. 아시죠? 코! 로! 나!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외출할 때 현관문 앞에서 꼭 들었던 한마디. 마스크! 마스크 챙겼어?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서고 식당 들어갈 때 체온도 재고 손 소독제 얼마나 많이 팔렸게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손가락 대신에 손등, 팔꿈치, 핸드폰 별의별 기술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아빠는 방에서 일하고 애들은 거실에서 수업 듣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던 시절입니다. 2020년 토토본 시작해볼까요? 저는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답답했던 시절에도 전 국민을 들썩들썩 춤추게 만든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좋아해요 이 노래. 지코의 아무 노래. SNS에서는 너도 나도 이 춤을 따라추는 아무 노래 챌린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수들 신곡 나오면 기본 프로모션으로 댄스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 챌린지의 시작이 아마도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그룹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이 노래도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코로나로 잔뜩 긴장했던 그때도 우린 살짝 설레고 아무 노래를 후회했습니다. 두 곡 들어볼까요?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오늘은 2020년 이야기와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2020년 그해는 집콕이라는 말이 정말로 자연스러웠어요. 거의 뭐 강제지 강제, 강제 집콕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영화 보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요리하고, 또 집에서 회의하고, 홈트, 뭐 홈카페, 홈술, 그리고 집콕 챌린지 등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이 달고나 커피 다들 한 400번씩 적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커피가루랑 설탕, 또 뜨거운 물에 계속 휘저어서 크림처럼 만드는 거. 평소 같았으면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지? 왜 적고 있는 거야? 했을 텐데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정말 400번씩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간이 남아야 가능했던 일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비즈 음악이 흐르면 저 이번은 또 달려야 합니다. 2020년 우리는 집에 콕 붙어 있었지만 우리 가수들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해 8월인가요? BTS가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발표와 동시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 그것도 차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허, 이게 진짜 되는구나. 뉴스마다 BTS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K-POP의 빌보드 진입? 뭐 큰 이슈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블핑이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2020년 여름에 발표한 How You Like That. 강렬한 멜로디에 강렬한 안무, 뮤직비디오도 전 세계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참 희한한, 이상한, 요상한 202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집에 있었는데 BTS, 블랙핑크 노래는 글로벌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자, 2020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두 팀 만나보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2020년 그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또 생각납니다. 조정석 씨, 유연석 씨, 정경호 씨, 김대명 씨.

씨, 전미도 씨. 슬기로운 의사 생활 생각나시죠? 그리고 박세로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태원 클래스. 기억나네요. 박서준 씨가 정말 잘 어울렸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박세로이의 밤톨 같은 짧은 머리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세상에 맞서는 청춘들의 이야기. 드라마 제목처럼 OST도 아주 그냥 직진이었습니다. 가오의 시작. 답답했던 2020년의 제목부터 참 힘이 됐던 노래입니다. 슬기로 의사생활은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던 노래들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작품 속에서 슬기로 의사들이 밴드를 했잖아요. 다들 노래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조정석 씨하고 전미도 씨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조정석 씨가 다시 부른 쿨의 노래 아로아는요. 드라마의 인기를 뛰어넘어 그의 히트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곡 한번 만나보죠. 가오의 시작, 아로아.

가오의 시작 그리고 조정석 씨의 목소리로 아로하 만나고 왔습니다. 2020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는 토토본 트로트 아주 뜨거웠던 해입니다. TV만 틀면 트로트 경연대회 정말 많았습니다.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정동원 씨 같은 이 가수들이 단숨에 스타가 됐고요. 연예인에 심들어가던 우리 어머니들이 나는 임영웅, 나는 이찬원. 활력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응원이. 2020년은 그야말로 트로트도 들썩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짧게 뜨고 지는 가요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명곡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2020년 내내 사랑받은 곡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제목이 참 길죠. 그때는 계절을 즐기는 방법도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 북적이는 곳보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돈다거나 동네 산책하는 것도 엄청난 외출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조금 서늘해지고 길에 낙엽이 툭 떨어집니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럴 때 또 아주 따뜻한 목소리 찾게 되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 노래가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 시절 마스크와 함께했던 내 모습, 뭔가 이상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또 잔잔하게 일상을 누렸던 그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그리고 2020년 슈퍼스타입니다. 임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까지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스킹.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 토토보. 오늘은요 2020년 히트곡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그 불안했던 시절을 떠올리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이 문득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토토보 함께해 주신 라라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당부합니다. 너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너가 태어난 그날이 엄마 아빠에겐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단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말은요, 어렸을 때만 필요한 말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점점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내 안의 어린이에게 우리가 직접 말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넌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베리 화이트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그대와 더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들 같이 듣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가 오늘은 생각나세요? 지금 듣고 싶은 그 노래들 제게 알려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이죠. 영화 이야기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LA로 시작해서 GI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셨고 YH로 시작해서 19로 끝나는 그대도 또 반갑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크게 손 흔들고 시작해보죠. 아니다 베이커의 Giving You the Best That I Got, 조지 벤슨의 The Greatest Love of All,

가사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끝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8년 오늘 빌보드 차트 4위에 올라와 있는 곡이에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Hopelessly Devoted to You. 1978년 여름과 가을은 그야말로 영화 그리스의 열기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영화의 삽입곡들이 잇따라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Hopelessly Devoted to You도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은 영화 촬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곡이었어요. 촬영 도중에 올리비아 뉴튼 존의 솔로 발라드 곡이 필요해져서 뒤늦게 추가했는데요. 영화 속 샌디가 집 앞에서 데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이 노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청아한 보컬을 만나 에드메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들어볼까요?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Hopelessly Devoted to You.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주말이나 휴일에 영화 한 편만 봐도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매주 일요일이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죠. 시네마 스토리 시간이고요. 최은영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귀로 듣는 영화 감상,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1: 네, 가끔은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가끔은 그냥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은 거의 상관이 없죠. 네. 판타지 영화 두 편 가져왔습니다.
0: 판타지 약간 공주, 중세시대 이런 거 참 좋던데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공룡이 등장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영화인데 데이비드 로버츠 미첼 감독, 이완 맥그리거, 앤 해서웨이 주연의 신작 영화, 네.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인데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0: 이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굉장히 괜찮네요. 오늘 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1: 네, 때는 1982년 미국의 어느 한적한 마을 오크 스트리트. 인데요. 네. 정말 그냥 조용한 마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동네 주민들이 뭐 인사 나누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남편은 직장 출근하고 마을 축제도 정겹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동네인데 어느 밤에 막 갑자기 빛이 번쩍이고 비가 막 쏟아지더니 마을 전체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인물은 데니스 플랫이라는 여성이에요.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는데 네. 주변을 살펴보다가 가족에게 알립니다. 집과 마을이 어디 다른 시대로 옮겨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선사시대로 옮겨졌어요.
0: 아,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네.
1: 근데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주민들은 이제 마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익숙한 골목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공룡과 마주합니다.
0: 참.
1: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까지 막히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치열한 생존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0: 네.
1: 진짜 공룡이 집 앞마당에서 막 용변을 보고 네. 막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거죠. 이런 정말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아빠가 네. 여기 가족이 나오는데 아빠가 해고당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엄마도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앤 해서웨이가
0: 네.
1: 정말 가정에 충실하던 하지만 불만이 있죠. 그리고 딸은 이제 명문대 진학을 꿈꾸고 있고 아들이 친구 팔을 부러뜨려서 보복 입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이게 정말 사소한
0: 네.
1: 그리고 막 밤사이에 강아지가 짖었다면서 막 티격됐던 이웃과의 갈등 이런 게 모두 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냥 살아남는 것이 숙제가 됐습니다.
0: 네.
1: 오크 스트리트가 하루아침에 중생대로 전이하면서 사이가 소원했던 그렉과 데니스 부부. 그렉이 이완 맥그리거 연기하고 있고 데니스를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 부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힘을 합칩니다. 처음에 이제 1982년이면 진짜 몇 년 전이죠? 한 40년 전인가요?
0: 40년 전, 네. 네.
1: 그 미국의 작은 마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같은 거 있을 법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영화겠거니 하고 보다가 갑자기 공룡 테마파크로 영화가 바뀌는
0: 네.
1: 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주택가를 걷다가 문득 쓰레기통을 뒤지는 공룡을 떠올렸다. 이 감독의 이 기발한 상상이 한편의 거대한 공룡 블록포스터로 이어졌다고요?
1: 네. 이 영화 구상을 한 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아 여기
0: 공룡이 나오면
1: 공룡이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 어쩔까요?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0: 역시 네.
1: 영화는 이제 가장 익숙한 공간에 가장 비현실적인 존재를 불어들이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공포를 좀 더하고 있는데
0: 네.
1: 어떤 공포 영화죠 어떻게 보면
0: 그러네요.

0: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공룡이 등장하는 공간인데 보통 뭐 주라기 공원 이런 것처럼 무슨 거대한 섬 아니면 뭐 테마파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동네에서 주택가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집과 골목, 뒷마당, 지붕, 지하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거실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이 생존 위한 사투 현장을 뒤바뀝니다. 사실 이 데이비드 로버츠 미첼 감독이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 왔어요. 아메리칸 슬립 오버로 2010년 장편 데뷔한 그는 팔로우를 통해서 독창적인 장르 감각을 인정을 받았고 언더 더 실버레이크라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 공간이 낯설고 불길한 곳으로 뒤바뀌면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 배경이 되는 오크 스트리트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또 공을 들였어요.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의 뭐 가구, 벽지, 생활용품 이런 네.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또 영화도 80년대 영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막 줌 이런 거 많이 쓰고 뭔가 되게 지금 잘 안 쓰는 같아요. 클래식한 영화 기법 네. 사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티지 영화 같은 네. 예, 그런 그 룩을 완성했습니다.
1: 또 그 배우들도 일단 믿고 보는 배우들이지만 제작진 또한 아주 화려하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스타워즈, 스타트렉, 클로버필드 시리즈 참여한 JJ 에이브럼스가 제작을 맡았고 팔로우에서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마이크 지올라키스 촬영 감독도 다시 합류했고 또 그 애니메이션 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마이크 지아키노가 음악을 맡았고 그 ILM, 그 주라기 공원 이런 거 한 선사시대 생명체의 시각 효과를 이제 가장 잘 구현해줄 CG 업체가 네. 이제 스튜디오가 합류했어요. 네. 그래서 이 ILM은 고생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룡을 디자인하되 현대 동물의 움직임과 특성까지 연구해서 피부의 질감과 근육을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공룡이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과 결합을 시킨 거죠. 동물의 움직임과. 네. 촬영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배우와 공룡 머리 모형, 증강현실 도구를 활용을 했고 또 초대형 뱀 티탄 오보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실물 크기 모형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주택가와 최첨단 VFX로 구현한 선사시대 생명체를 한 공간에 놓으면서 영화가 내세운 이질적인 세계를 완성을 했죠.
1: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영화음악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0: 네,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OST 중에서 프리즘의 Don't Let Him Know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노래 듣고요. 다음 영화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판타지 영화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화 데이비드 로버트 미첼 감독 이완 맥그리거 앤 해서웨이 주연의 신작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자, 이번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한국 영화인데요. 김덕준 감독의 신작 영화 트루먼의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0: 트루먼의 사랑 어떤 얘길까요?
1: 네, 제목만 들어보면 네. 외국 영화 같은데 네. 이제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이제 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지연이라는 여성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만 빼고 주변이 다 정지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기만 움직일 수 있고 주변이 딱 정지돼요. 네. 근데 그게 일정 시간 멈췄다가 네. 삐 소리가 나면 다시 복원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연은 자기가 좀 특별한 존재인가?
0: 그게 다른 수 있다. 네. 네. 이 초능력자 같은?
1: 네. 네. 이 무슨 일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트루먼이라는 이름을 보면 트루와 맨이 합쳐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가 무슨 가짜 세계 같은 그 영화 뭐죠?
0: 트루먼쇼.
1: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가짜 세계 안에서 나만 진짜 자각하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지연은 분명히 나 같은 사람 또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트루먼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머물러 있던 패스트푸드 지점장 현식을 만나게 되고 네. 이 현상을 겪고 있고 그리고 타인을 지키는 이제 경찰 일을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서툰 경찰 문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식은 네. 평범한 사람인데 지연을 만나면서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이 세상이 이상한가 가짜인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기 개발을 내세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임을 운영하는 희선이라는 여성이 합류를 하면서 네. 네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희선은 트루먼이라 믿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모임을 이끄는 인물로 설정돼 있고 네. 그의 존재는 이들이 마주한 고장난 세계가 개인의 그냥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고 실제 이 세계 바깥에 진짜 세계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트루먼을 위협한 정체불명의 존재도 등장하고요. 조작된 세상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뉴질랜드행 소식은 지연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함께 거짓 세계를 벗어나자는 계획에 생각이 엇갈리고요. 또 지연을 두고 두 남자 사이가 문성과 현식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혼자서만 연출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남자를 그린 그 짐 캐리 네. 주연 영화 트루먼 쇼가 좀 연상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목도 좀 그렇고.
1: 그렇죠. 좀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약간 레퍼런스 삼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트루먼 쇼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트루먼이 차 몰고 가는데 카우디에어에서 그 스태프 무전이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제작진 이제 깜짝 놀라서 막 리셋 신호를 하면 거리 갑자기 정지를 네. 하죠. 그런 상황들 계속 겪잖아요.
0: 네. 이상하죠.
1: 뭐가 계속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짐 캐리가 이 영화. 그 트루먼의 사랑 속에 이 주인공도 그런 상황을 겪는 거죠. 에러로 인해서 세계 오류가 발생하면 자신 같은 트루먼만이 중단된 세상의 예외가 된다. 이 영화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거짓말을 밝히려는 진짜들의 추적기인가 아니면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네. 모두가 속고 있는 세상 속에 남겨진 이들의 로맨스일까 뭐 이렇게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시작, 삼각관계, 이별 후. 그러니까 사실 로맨스에 가깝죠. 챕터마다 인물들의 위치와 감정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선택과 물러선 선택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지연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의 감정선은 삼각관계와 이별 후 챕터에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마음과 또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맞부딪히면서 거짓 세계의 바깥을 향하고자 했던 이들의 초반 목표가 관계의 균열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또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SF적인 설정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낯선 세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라고 믿는 인물들의 외로움,
0: 네.
1: 그런 세계 속에서도 누군가 또 연결되고 싶어하는 청춘의 마음을 사랑과 우정 연대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 김덕준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 남다른 색다른 영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0: 네.
1: 감독이고 이 영화도 좀 그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기묘한 세계관과 따뜻한 관계 묘사가 공존하는 구성 속에서
0: 네.
1: 청춘들이 각자의 선택으로 어떤 세계를 향해 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고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기도 합니다.
0: 사랑 얘기가 좀 들어갔다면 원래 사랑하면 그 시간 멈춘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트루먼 쇼의 삽입곡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악장 로망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나 이 노래 들으면서 시네마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판타지 영화 두 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 미찰 감독, 이완 맥그리거 앤 해서웨이 주연의 신작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과 우리 영화인 김덕중 감독의 신작 트루먼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영화 트루먼쇼의 삽입곡이었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악장 로망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노래 이어드리죠. 뉴오더의 Just Dream,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마돈나의 뮤직입니다.

뉴오더의 Just Dream,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마돈나의 뮤직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 애쓴다고요.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아도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이는 내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아, 진짜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감탄사를 떠올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한 내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로 저는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